오후에 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지금 말고 지금 이제 휴대폰으로 사연도 주시고 또 뭐 볼 것도 없지만 보는 라디오도 힐끗힐끗 한 번씩 보시고 쟤는 뭐 하고 앉아 있나 그런 느낌. 네. 272님 휴대폰 어플 콩으로 음악 앨범 듣고 있는 걸요.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주 여행 중에도 음악 앨범은 놓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덥다면서요. 뭐 열대야가 지속이 된 지 지금 꽤 오래됐다는 소식을 본 것 같은데 아무 뭐 그래도 제주니까 그래도 여행지니까 그죠? 견뎌내실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자주 갔었는데. 이쪽이 비교적 서울에서 가깝고 또 그 뭐 계곡, 뭐 강 많잖아요. 갈 만한 곳들이. 그리고 뭐 펜션도 엄청나게 많고 캠핑할 만한 곳도 많고 골프장도 많고요. 그죠? 예. 어디쯤에서 피자 파스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지. 또 대형 카페들도 많아서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멋진 강변의 카페만 들르러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맞아. 그 강변에 진짜 대형, 굉장히 이국적인 카페들이 많던데, 양평에. 궁금합니다, 어딘지.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285 하나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부끄럽다. 브라질에서 열린 청소년컵 대회에서 이것이 선수를 공격해 두 번이나 경기가 중단됐대요. 바로 앵무새인데요. 앵무새가 어떻게 공격을 하지? 이날 전반 17분경 커다란 앵무새가 경기장에 난입해서 선수에게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노란색 앵무새는 선수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급강하했고요. 이 순간 공포에 질린 선수는 바닥으로 넘어졌대요. 앵무새는 그 특정 선수에 그치지 않고 경기장에 있던 같은 팀 선수들을 차례대로 공격했고요. 결국 주심은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는데 중단됐던 경기는 앵무새가 경기장을 떠난 뒤에서야 다시 재개됐으나 불과 25분 뒤 같은 앵무새가 또다시 경기장에 나타나서 선수들을 공격했대요. 이날 공격을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팀은 1대0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지만 공격 이후 내리 두 골을 실점해서 1대1로 역전패했다는데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은 경기 흐름을 두 번이나 끊다니 상대팀을 응원하는 앵무새 아니냐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앵무새가 도대체 왜 날아들어서 선수들을 공격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팀만. 이 안에 무슨 뭐 드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요즘 하도 정교하게 잘 만드니까 그죠? 얘가 왜 이러지?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네요. 수요일 아침 일상을 좀 나눠주시죠. 오늘은요,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를 보내드릴 텐데, 이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를 받으신 음악 앨범 가족이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주신 걸 봤는데요. 콩고기도 한 종류가 아닌데다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학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정도영 씨, 아침에 셔츠를 입는데 다림질을 안 해서 옷이 쭈글거리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자연스럽고 좋은데 왜 요새는 다 그렇게 입어. 그냥 가. 해서 그냥 입고 나왔는데 옷이 너무 쭈글쭈글거려서 저도 덩달아 쭈글쭈글해지고 있어요. 아, 너무 쭈글거리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지게 입어요? 저는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긴 한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듣지는 못한 것 같아. 아, 현우야, 요즘 옷을 말하게 쭈글쭈글하게 입어요, 지금. 뭐 이런 거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피는 방법을, 그래서 저도 사연 읽으면 생각해 봤는데, 여기 습도가 높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이렇게 약간 스팀 다리미 약간 효과로 이렇게 좀 펴지지 않을까? 아닌가요? 스팀 다리미. 네, 자연 스팀 다리미. 그런 느낌으로.

잘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네.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김밥집 운영하고 계신 8982님. 맛있게 드시고요. 정승원님은요. 딸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비 받으며 생일 선물을 산다고 하길래 속으로 아, 아빠 생일 기억하는구나 했는데 자기 남친 생일 선물 살 거라고 하네요. 딸아, 30일 뒤에 아빠 생일도 있단다. 기억 좀 해주렴 하셨습니다. 아이 뭐 한 달 뒤니까 뭐 기억하겠죠. 딸들은 또 훨씬 더 이런 것들에 또 섬세하게 다가가지 않나요? 더 잘 기억하고 남자애들이야 뭐 이렇게 아들들이야

직장인들은 인사평가 전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게 된다고 밝혔고요. 가장 많은 직장인이 선호하는 이것은 재미없는 말도 경청하고 크게 웃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의 지금까지 리액션은 진짜 좋고 웃겨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의 기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업무 능력을 치켜세워주고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직장인들의 이것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병, 2번 아차차, 3번 아이고, 4번 아부.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세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세안제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내비게이션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이연우의 음악 앨범.
4: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4번 아부였습니다. 아부. 네, 아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긴 하죠. 살다 보면, 그죠? 정답이었고요. 자, 2부를 마무리합니다. 폴 러셀의 Little Boot Thing 들려드리고요. 3부에 뵙죠. Let me tell you.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화장품에서 통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차디, 제가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요. 테니스는 여름 운동인 것 같습니다. 땀 흘리며 테니스를 치고 나면 저는 제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테니스 채인데요. 제가 지금 치고 있는 테니스 채가 전 여자친구가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익어서 너무 좋아요. 이 채로 치면 제가 정말 테니스의 황제가 된 것처럼 자세가 장난 아닙니다. 여자친구랑은 헤어졌지만 저랑 아주 찰떡인 테니스 채는 남은 거죠. 근데 요즘 제 테니스 수준이 아주 무리 올라서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요.

울린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폼생폼사. 근데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 같아 보여도 뭐 다 테니스 라켓이 다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굉장히 그 또 나만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요 내 몸과 내 이 복장과 이 머리 스타일과 심지어 뭐 그 양말까지 세트로 딱 이 세트로 갔을 때 내가 가장 멋져 보이는 뭐 그런 또 예, 그런 코디가 있거든요. 예, 지금 약간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0233님,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게 본인이 아직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일단 사진 올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 후에 사진 업로드는 결정하시고요. 하셨습니다. 뭐 소식을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뭐 주변 친구들과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그 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나 보니까 아직도 SNS 계속 보고 그런데, 관심 남아있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주변에 또. 예. 김태균 씨, 1111 올리세요. 라켓을 메인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나의 베스트 라켓, 너와 함께라면 나는 세계 최고.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올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훈 씨, 1번 올린다. 이게 고민거리가 되나요? 저라면 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의 삶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 여자친구다 보니까 특정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라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조금 더 만나보고 결과를 알려드리죠. 케이윌입니다. 이러지 마 제발.

나를 아직 생각하고 있다는 사인이야.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복잡하네. 네. 5440님. 2번 올리지 않는다. 사진을 올리기 전부터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올리고 나면 더 안절부절하실 것 같아요. 왔었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네. 6216님. 2번 올리지 마세요. 미련 없는 상황에서 굳이 미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마세요. 진짜 올리고 싶으면 AI로 테니스 라켓 색깔을 바꿔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왔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요즘 뭐 작업이 후반 작업이 뭐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죠? 예. 다 지우고 색깔도 입힐 수 있고 모양도 모양을 바꾸면 안 되겠다. 그 모양이 있어야 딱 이 틀이 나오는 거니까. 3903님, 테니스 치러 가는 1인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라켓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사진 올린다에 한 표. 자신감 있게 치는 테니스는 굿입니다. 하셨어요. 아, 테니스 지금 치러 가시는 중에. 아, 맞아요. 그 테니스 라켓. 저도 뭐 테니스를 아주 오래전에 잠깐 치긴 했는데 이게 진짜 내 손에 맞아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6883님, 올리고 채는 모자이크 처리. 근데 채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지 이 그림이 완성되는 지금 그 구도라서,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딱 채를 멋있게 들고 있는, 네. 그 각이 나와야 돼서. 자, 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 앨범 가족들은요, 77대 23, 거의 뭐 8대 2, 8대 2로 압도적으로 올린다,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 올려. 뭐 어때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뭐 헤어졌으니까, 뭐, 그쵸? 네. 77대 23. 압도적으로 나왔네요. 결과 들려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합니다. Given의 Heartbreak Anniversary 들을게요. 0830님이 청해 주셨고요. 4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볼게요.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오늘 주제는요. 뻔해도 좋아 여름 시즌송 파편 외국곡 편으로 함께합니다. 아, 첫 곡은요. 0639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로 준비했습니다. 뭐 이 곡도 뭐 여름송일 수 있죠. 시즌송일 수 있죠. 자, 이 곡 들려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

0: 전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3: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병훈님이 청해 주셨네요. 비지스의 Night Fever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만나요.

0: 스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가 올렛.
6: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 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 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

이렇게 한가한데 내 팬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좋은 거죠. 왜 이렇게 나는 나만 이래?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나 지진 거야. 한 번만 나오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기다리고 와. 지드래곤의 노래입니다. 삐딱하게.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생방송을 활짝 문을 열었고, 마지막에 제가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행사에 가면 마지막에 삐딱하게를 꼭 틀거든요. 예. 진짜 빅뱅 없었으면은 DJ 못했을 거예요. 예. 자, 삐딱하게 언제나 많은 분들이 예, 큰 호응해주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해주신 노래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드벤처 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준비했습니다. 박명수 씨와 청취자 1대1 퀴즈 대결 펼칠 거고요. 모든 퀴즈는 액션 어드벤처 탐험 모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 액션
0: 그렇죠.
1: 어드벤처.
0: 아우 그래요.
1: 익스프로.
0: 예, 거기까지 탐험입니다.
1: 아, 프론티어.
0: 예.
1: 데릴러 에로 오우.
0: 다 갖다가 넣어봤어요.
1: 예.
0: 퀴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취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랜덤으로 청취자 10분 뽑아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저와 대결할 분들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0: 네, 자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머리에 대결 달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험심 강한 분들 저희가 우대해드려요.
1: 예, 네.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신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전에 청취자 퀴즈도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1: 좋습니다. 청취자에게 드린 퀴즈 하나 내면서 또 선물 드려야 되겠죠?
0: 맞습니다. 지피 지키면 100전백승 퀴즈. 애청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우리 승부욕의 화신 박명수 씨에 관한 퀴즈.
1: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봐줘요.
0: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짜고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1: 아이, 말도 안 돼요.
0: 네, 예. 2010년이에요. 아, 바야흐로 16년 전인데 박명수 씨가요. 무한도전 죄와 길편의 벌칙으로 정준하 씨와 함께 55m 높이 번지점프대에서 24시간을 버텼어요. 24시간 버티고 방송은 딱 5분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고 때를 쓰는 박명수 씨에게 제작진이 돌을 해로 이것을 올려보냅니다. 이것은 뭘까요?
1: 1번 회초리,
0: 음?
1: 2번 호리병, 3번 요강, 4번 변기.
0: 아, 예. 야,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 10분께 곱창 대창 주물럭 드릴게요.
1: 자,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 마이 걸, 번지.

0: 자, 오마이걸의 노래 듣고 왔고요.
1: 아, 정말 예. 좋네요, 노래. 예, 저 이 돌핀이랑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오마이걸은 정말 이런 청량 노래는 진짜 최고야.
0: 방송 진짜 오랜만 하셨나봐요. 굉장히 방송 흥분하신 것 같아요.
1: 의욕이 넘치죠. 예, 예, 예, 예. 많이 찾아주십시오.
0: 우리 슬기 참 예. 잘하는데, 우리 슬기. 예, 애기 때부터 봐가지고 제가.
1: 그죠. 19살 예. 때부터 봤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0: 예. 그때 제가 좀 점수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1: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0: 예,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려가지고.
1: 아, 그때.
0: 그래도 대상 받았잖아요.
1: 맞아요. 예. 그때 본인이 점수를 잘 못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성했다라고 원래 항상
0: 네, 네, 네.
1: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셨는데
0: 그러면, 예.
1: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어서
0: 그러니까요. 어차피 예. 어차피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쫓겨준 거예요. 예, 예.
1: 난 대상감이었다.
0: 미래를 보거든요. 아. 예. 내 미래만 못 봐요. 남의 미래는 보던데 내 미래는 못 봐, 지금.
1: 왜요?
0: 좋습니다. 자, 네. 정답은 바로 요강이죠, 요강.
1: 맞습니다. 3번 요강이었어요.
0: 아, 그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저는 번지점프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1: 아무래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이러는데
0: 네.
1: 와, 어떻게 명수홍은 정말 지금이 더 젊다.
0: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진짜로
0: 지나가다 몇 번씩 쓰러져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겉만 멀쩡한 거예요.
1: 아, 그런 줄은 몰랐네요.
0: 예, 예. 예. 아까도 오다 두 번 쓰러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1: 예, 건강하셔야 예, 예. 됩니다, 우리 명수.
0: 자 시작해 볼까 이제.
1: 예, 어쨌든 당첨자 명단은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 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어드벤처 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모든 퀴즈는요 탐험 모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추첨을 통해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결 신청하신 분은요, 8769님인데요.

0: 너무 좋은데요. 그럼 방학 기간에도 자유부인을 만끽하시는 건데.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목소리가 한층 떠 계시네요. 예.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
2: 목소리가 젊다, 네. 젊어.
0: 젊어요. 예. 예. 저,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2: 오! 네. 아, 아이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1: 지금 홍콩에서 아시아 스쿼시 대회가 있어서요. 이야.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2: 스쿼시,
1: 되었습니다.
2: 스쿼시, 네. 스쿼시 하기 되게 힘들 텐데요.
0: 그럼 뭐 네. 선수인가요?
1: 네, 지금 둘 다 전문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2: 홍콩까지 네. 보낼 정도면 아우 집이 여유가 좀 있나 보다. 와. 없으면 못 보내거든.
0: 그죠, 그렇게 연결되죠, 요새, 당연히.
2: 요새 운동 이런 거 시킬 때 돈 많이 들어요.
0: 아, 운동이 제일 많이 들어요.
2: 둘 다 시켜요?
1: 네, 둘 다 시킵니다.
0: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 네, 지금 큰애는 중3이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0: 아, 어머, 어머. 둘 다 이렇게 네. 잘하는구나, 운동에.
2: 예, 대단하네. 앞으로 그러면 저 대한민국 대표 스쿼시 선수를 시키는 거예요? 대표?
1: 네, 아마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0: 너무 자랑스러우시겠다.
2: 예, 그래요. 아무튼 저 좋은 결과 또 대한민국의 승전보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0: 야, 대한민국 대표로 갔으니까 또 예. 엄마만큼이나 저희도 응원을 막 보태게 되네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성진모님도
2: 홍콩 지금 되게 더운데.
0: 그렇죠. 예. 더운 날씨에 진짜 화이팅하고 자유부인 보이스는 좀 다르시다라고 성진모님이 많이 부러워하시네요.
2: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음에 보기에도 목소리 여유가 있잖아.
0: 맞아요. 자,

0: 저는 홍콩으로 갈게요. 우리 아이들 홍콩에 아, 있으니 홍콩.
1: 휴가 내 네. 홍콩. 예.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홍콩.
1: 아, 빨랐어요.
0: 오, 빠르네.
1: 자, 자, 그러면 자, 응원하면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개의 구절 또는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0: 네.
1: 이걸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 아, 얘기해 주세요.
0: 근데 또 청취자 예. 욕 먹는데 이거.
1: 항상 아. 1단계는 연상 퀴즈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드렸던 제시어가 바로 어드벤처, 모험과 탐험 아니겠습니까?
0: 네.
1: 요거 생각하시면서 연결 지어 보세요.
0: 예.
1: 정답 알겠다 하는 분은 구호 외쳐 주시고요.
0: 모험과 탐험이요?
1: 모험과 탐험.
0: 되게 싫어하는데.
1: 그렇죠. 어드벤처.
0: 전 안주 좋아하는데 안주. 안주. 제자리 주저앉히기 이런 네. 거 좋아하는데.
1: 자 갈게요.
0: 네.
1: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0: 뭐야 그게.
1: 내가 어?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0: 이거 노래 가사 아니야?
1: 예, 그렇죠. 맞아요.
0: 너, 내가 S면 너는 M이. 아.
1: N. 아, M이가 아니라 N.
0: 아.
1: 예. 자 그리고 동서남북. 동서남북.
0: 홍콩.
1: 홍콩.
0: 나침판.
1: 나침판이요?
0: 나침반
1: 예. 나침반 정답 예 지금
0: 아니 제가 이걸
1: 소리가 많이 달라지셨는데
0: 제가 이걸 안 맞출 수도 없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1: 아는 거를 또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서요
0: 아 이거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이해해 주셔야 돼요
1: 예. 아 참 그래요 이거 뭐 1단계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0: 예. 네 나침반 모르셨어요?
2: 하려고 했는데 어, 예, 예.

0: 못해. 이거 못해 이거.
1: 예, 영화 퀴즈 좀 약하세요. 예, 우리 그, 휴가님이 힘 써보세요.
0: 예예예. 예, 예. 저 휴가님.
2: 네.
0: 백화점 상품 10만 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1: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0: 백화점 상품 예. 10만 원은 지금 세라는데 가면 많이 산다니까. 예.
1: 그럼요, 그럼요.
0: 예, 좋습니다.
1: 자, 지금부터 제가 영화 예고편을 들려드릴 건데요.
0: 예고편요?
1: 예고예요.
0: 예. 예,
1: 이 영화의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예.
1: 자, 네. 꿈과 모험이 가득한 추억의 영화 만나보시죠.
3: The old legend of the Shankara stones. The villager's sacred rock was taken.
2: 휴가.
1: 자, 휴가 나왔습니다. 휴가.
2: 인디아나 존스.
1: 인디아나 존스.
0: 아,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유, 나 하나.
1: 잘한다.
0: 아, 나 좀 주라기 공원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1: 와, 잘한다.
0: 인디아나 존스밖에 없어 원래.
1: 그걸 맞추시지 그랬어요.
0: 기회 드린 거지.
1: 또.
2: 감사합니다.
1: 본인이 못 맞추면 또 꼭 이렇게 또
0: 아니,
1: 예, 쿨한 척 하시는 거야.
0: 아니 휴가 아니 저기 모험하고 판타지 어드벤. 데이지는 저기 뭐야?
1: 인디아나 존스죠.
0: 그거밖에 없어.
1: 네, 인디아나 존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0: 그거 아니면 미라 이런 거잖아요. 미라. 아, 몇 개 없는데 그냥 안 한 거예요.
1: 와, 이게 무려 1984년 개봉을 했었고요.
0: 진짜 안 한 거예요.
1: 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2편 마궁의 사원 예고편이었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2: 네.
0: 제가 핸들링을 하거든요. 알잖아.
1: 재밌게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0: 그렇지, 촉 던져드리는 거지.
1: 역시 방송꾼이세요.
0: 인디아나 존스 하나지 뭐 몇 개 있겠어.
1: 고맙습니다.
0: 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요.
1: 1대1이에요. 예. 자, 3단계 퀴즈 나갑니다. 이번엔 주관식 상식 퀴즈예요.
0: 아, 주관식 굉장히 좋아요.
1: 예, 주관식입니다. 예. 이곳은요. 예. 탐험가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예.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입니다.
0: 열대 우림이요?
1: 예. 자, 끝없이
2: 휴가. 아마존.
1: 아마존이요. 아마존. 어. 아까랑 좀 예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2: 네.
1: 정답. 야 진짜 빨랐다. 야 센스가 이만저만 아니시다. 야 우리 휴가님이 너무 잘 맞춰주셨고
2: 네.
1: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곳. 영화의 다큐멘터리 아, 배경이 네, 되기도 미안하네. 한다는 이곳. 예. 아마존 정답이었습니다.
0: 아니 우림이 거기만 있어.
1: 다른 데도 있지만 이제 여기가 좀 대표적이다. 예, 예 그쵸.
0: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아프리카 가도 우림 얼마나 많은데.
1: 아, 근데 너무
0: 열대 우림 속에 살고 있나? 아, 난 지금. 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아, 너무 잘하셨다.
0: 예. 네. 좀 빠르셨어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빠르셨어요.
1: 아, 맞아요. 예, 예. 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두 아들들한테. 예.
2: 네, 규현아 현우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10일날 만나자. 사랑해.
1: 네.
0: 백화점 상품 10만원권 어디다 쓰실 거예요?
2: 장 보는데 쓰겠습니다.
1: 장 봐야죠.
0: 네. 5만 원만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아이들 잘 네. 키우셔서 너무 보람되실 것 같아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0: 알고 있었는데 안 한 거야. 밀리면 아마존이지, 사람아. 그거 아프리카 가겠어?
1: 바득바득 어? 그렇게 맞추시려고 하면서 아유. 갑자기 못 맞추니까 또 이렇게 꼬랑지 내리시네.
0: 그냥 이렇게 저드린 거지. 두 번째 거 봐라 이제 어떻게 하나.
1: 알겠습니다. 기대해 예, 볼게요.
0: 집합 예. 네. 분발하세요.
1: 아이고.
0: 진짜 빠르시네요. 오빠 네. 무조건 외치라고요. 라고 얼음공주님이. 용수 형님 순환시대 여보세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끝까지.
1: 예. 아직 남았어요.
0: 종가를 보셔야죠. 종가를.
1: 네.
0: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0: 라디오 쇼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시간이 금방 가네.
2: 아,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또 30분 지나가면 너 다음 달에 봐야 돼.
2: 어떡해. 시간을 붙잡고 싶어요.
1: 방송 좀 얼마나 못했어? 어떻게 좀 하나 잡아줘?
2: 아니에요.
1: 너무 상큼한데? 초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
2: 괜찮죠?
1: 좋아.
2: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1: 변우석 만났을 때 이렇게 했니?
2: 그럼요. 더 열심히 했죠.
1: 변우석 잘생기긴 했니?
2: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그날 공복이었는데 진짜 네. 와, 그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
1: 그러니까 나 보니까 배고프지.
2: 예. 네, 허기져요. 계속 꼬르륵거려.
1: 나 아침도 안 먹었어 오늘. 어지러워 지금.
2: 두 번째 도전자 빨리 만나볼까요?
1: 예, 예. 예.
2: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고3 여학생이에요.
1: 네네.
2: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학입니다.
1: 아, 벌써?
2: 그러게요. 빠르네요.
1: 뭐 언제 방학했다고 개학을 해?
2: 방학을 좀 일찍 했나? 간절한 뭐야.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라고 5776님께서
1: 예.
2: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
1: 아, 저

0: 혼장 나오고.
1: 그쵸?
0: 저기
1: 잭 스패로
0: 바바바밤 그
1: 단단다라단단다라. 자, 3초 갈게요. 3, 2, 1.
0: 도, 맹맹, 전도, 전도 했잖아.
1: 아, 전도 뭐야?
0: 캐리비안 해줘.
1: 캐리비안 해줘? 아니에요. 자, 뭐, 자 도전
0: 그래.
1: 기회 있어요, 도전.
0: 하려고 그래.
1: 자,
0: 루피가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
1: 자,
0: 아닌가?
1: 자, 루피, 잭 스패로, 후크. 네. 이 셋 다 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예.
2: 네. 도전.
1: 자, 도전.
2: 해적?
1: 해적. 해적!
0: 아.
1: 그치, 해적이죠. 예, 그쵸.
0: 아, 해적. 해적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인데 이런 걸 문제로 내면 어떻게 해?
1: 해적만은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있었고.
0: 아 지금 소말리아에서 지금 해적들이 있어서 힘든데 왜 해적을 내? 아 이거 좀.
1: 예 이게
0: 애들이
1: 또
0: 생각이 있는 거야.
1: 모험과 탐험하면 또 해적을 빼놓고 얘기.
0: 모험과 탐험이 아니 그 사람이 도적질이지.
1: 해적을 무찌르는 게 또 이게 모험과 탐험의 상징이에요.
0: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아 지금 소말리아 그쪽 좀 해적 있어가지고
1: 그쵸.
0: 지금.
1: 예.

0: 좋아지. 다른 이름을 얘기하냐고.
1: 이름이 헷갈려서.
0: 예, 흥분은 금방 하네. 예, 알겠어요. 예.
1: 자, 그럼 3단계로 이제 또 판가름이 좋아요, 나겠네요.
0: 좀. 마지막이네요.
1: 자, 이번에는 주관식 상식 퀴즈입니다.
0: 예, 예.
1: 자, 보기가 없으니까 정답 아시면 바로 구호 외쳐주세요.
0: 주관식.
1: 탐험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꿈과 모험의 땅,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 바로 이집트죠.
2: 정답. 아, 도전.
1: 자, 이집트예요. 자, 여기서 문제인데 아니, 아니, 하시겠어요?
0: 했잖아.
1: 자, 도전.
2: 아, 아니,
0: 외쳐서 해야 돼요.
1: 예, 네, 일단 하세요.
0: 해야지.
2: 스핑크스?
1: 스핑크스? 그니까 스핑크스의 나라 바로 이집트죠. 예, 그렇습니다.
0: 아, 미안해요. 기회가 없네요. 좀 천천히 할게요.
1: 자, 이 사람은 1922년 어? 영국의 고고학자 아이고야. 하워드 카터가 무덤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소년 왕입니다.
0: 소년 왕?
1: 예. 자, 무덤에서 발견된 화려한 황금 마스크가 어. 각종 영화와 애니메이션, 어. 게임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0: 아, 모르겠는데.
1: 이 파라오의 이름은 뭘까요? 자, 네 글자입니다. 여기까지.
0: 파라오요?
1: 자, 그죠. 자, 네 글자. 황금 마스크.
0: 스핑크스.
1: 네, 황금 마스크 생각하시면 되고. 예, 예, 예.
0: 골드.
1: 자, 이거는 저도 그게 자, 3초 갈게요. 전도 3초. 3, 2,

0: 딸이에요.
1: 그러면은 겨울.
2: 네. 겨울이.
1: 난 겨울로 갈게요. 겨울.
2: 가을 대 겨울. 더우니까 가을 겨울 좋네요. 자,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1: 겨울.
0: 가을.
2: 좋아요. 자, 1단계 대결 연상 퀴즈부터 시작할게요.
1: 네.
2: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세 개의 단어를 들으시고 공통되는 한 단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2: 역시
1: 네.
2: 모험 탐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문센.
1: 어?
2: 아문센.
1: 아문 이문센?

0: 대서양.
1: 오.
0: 예. 물론 대서양 아틀란티스를 불러요.
1: 네. 전설의 네. 도시. 수많은 네네. 탐험가 고고학자의.
0: 아, 기본은 했네요, 그래도. 아.
1: 자, 이렇게 해서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0: 예!
1: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의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블루, 급발진 잡는 지네대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한방 알아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 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예, 뭐 저기 무도에서 칠레 다녀오시고 세종기집 밥 챙겨주신 분이 북극이라뇨. 재미 웃기려고 그런 거죠. 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웃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 ADE님 이게 정답이에요. 예,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예, 다음 달에 또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두 분 못 이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치킨 10마리 쌌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킨 받으실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의 노래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 38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기온을 경신하겠는데요. 온열질환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입니다. 성산에서 월드컵 대교 쪽으로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성산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1: 심의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한 두 개 정도는 달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그냥 글로벌 국룰인 글로벌 룰인 것 같아요. 네, 글룰. 홍 하나님께서 폴킴 오빠 짱구 너무 귀여워요. 그쵸, 너무 귀엽죠. 정효미님께서

0: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98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2학년 김윤채입니다. 아저씨 라디오가 재밌어서 아저씨 라디오가 재밌어서요. 방학이라 매일 아저씨 목소리 들어서 좋아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읽어주세요.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아저씨 라디오 재밌어요? 어디가 어떻게 재밌어요? 아저씨한테 말해줘요. 아저씨

100원입니다. 오늘 선물은요, 이 무더운 여름 열기 식혀버리시라고 살얼음 식혜 보내드릴게요. 듣기만 해도 좋다. 딱 찜질방 안 가도 되고 그냥 이거 받아서 집에서 먹으면 그게 찜질방일 것 같아요. 에어컨 끄면 그게 찜질방이죠 뭐예요. 장지혜님의 신청곡 듣고 가광문화센터 카메르반 시작할게요. 악뮤 자이언티의 벤츠.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가을광장의 사진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카메라반 가을광장 사진작가님들, 렌즈 한번 닦아주셔야겠죠? 수평 지키셨나요? 오늘 카메라반의 미션은 바로 여름. 어떤 사진들이 도착했나 봐볼게요. 8392번님께서 여름하면 물놀이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들이 수영을 못해서 이렇게 낮은 풀장 구매해서 놀아주었어요. 시원한지 저 자세로 멈춰서 물을 느끼는 중이에요. 지금 강아지가 오줌 싸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물줄기 오줌 아니죠? 아, 이렇게 뭔가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미니 풀 튜브 같은 게 따로 있나 봐요. 이런 데서 놀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강아지들도 행복하고 보는 주인분들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가광문화센터에 이어서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왔습니다. 0731번님께서 여긴 여름의 대구, 가장 뜨거운 열기의 사자팀 야구장입니다. 폴디는 야구 좋아하나요? 전 조금은 더워도 햇빛에 눈이 부신 여름의 야구장을 너무 좋아해요. 그 더위에도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힘껏 소리치는 팬들,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캬. 해지는 여름의 야구장까지도 낭만 가득한 저의 여름 완성이에요. 자, 어젯밤에 밖에를 살짝 걸었거든요. 정말 열대하더라고요. 정말 한 10시? 11시 막 이쯤 걸었는데 정말 이게 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 야구장을 가신다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 엄청난 팬심과 이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야구장, 그래요. 사진에서는 너무 예뻐 보이긴 하네요. 네. 가서 더위 조심하시고 맥주도 한잔 하시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오시면 또 여름 스트레스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8236번님께서 형님, 저는 2학년 1반 전슬찬이에요. 오늘 여름 휴가 가는 길이에요. 라면서 사진, 캐리어, 짐 가방을 보내줬습니다. 차 속인 것 같고요. 2학년 1반? 그럼 어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뭘까요? 오호. 그래도 이렇게 짐 가방을 찍어준 거 보니까 그래도 짐을 본인이 좀 쌌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우리 슬찬군 짐을 직접 싼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다 싸준 거예요? 한번 알려줘봐요, 삼촌한테. 여름휴가 재밌게 다녀와요. 2661번님께서 여름하면 능소화 아니겠어요? 여름 초입에 찍은 능소화를 보내봅니다. 제가 더위를 잘 타서 여름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기다리는 이유는 능소화 때문이에요. 하면서 능소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오 가사에 나오는 오의 개수. 3번 가요광장 제작진의 평균 만 나이. 4번 폴킴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스쿼트 개수. 노래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할게요. 나는 쉬지도 못하는구나. 온앤오프 컴플리트 듣고 올게요. 저는 이제 스쿼트 할 거니까 보라로 구경 오세요.

4번 하셨고, 9366번님께서도 4번 이겨주세요. 민나리님께서 1번 경상남도 양산 현재 기온이요. 그냥 찍어요. 올해 진짜 너무 더워. 진짜 양산 기온이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1023번님께서 정답은 1번 오늘 꿀맛 같은 휴가 막날이에요. 어떡해. 박수라님께서 4번 폴디스쿼트 왕자잖아요. 기대할게요. 신세희님께서 2번 이건 맞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냥 찍으라는 거죠. 8697번님께서 1번이요. 살이 타들어갈 듯한 더위에 밖에 나가기 너무 무서워요. 7894번님께서 4번 1초당 한 개씩 합시다 폴킴짱. 아니 제가 1분 동안이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박자에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빨리 해야겠다 하고서 중간부터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박수라님께서 4번 폴디스쿼트 하는 영상 보니 내 허벅지가 다 땡기네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스쿼트 지금 하고 났더니요 제 톤이 올라갔어요. 아니 아침에 오늘따라 목이 잘 안 풀리네 했는데 스쿼트를 안 해서 안 풀린 거였네. 범진호님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작진들 지금 완전 삐졌어요. 지금 너무하시네. 우리를 몇 살로 본 거야? 몇 살로 본 거예요? 손뼉치기님께서 2번 소녀시대 오요. 오 엄청 나오지 않아요? 전 그냥 단순하게 찍어요. 오빠를 사랑해. 맞아 진짜 많이 나오긴 해요. 6467번님께서 4번 폴 믿어요. 2234번님은 나 학원에서 수학쌤인데 1번 양산 지금의 온도

그래 우리 조카 같이 가자. 지금 청취자분들이 삼촌 오늘 운동 꼭 가야 되는데. 고혜진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풀김의 가요광장에 사연 보내요. 휴가의 마지막 날인데 휴가가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아, 또 마지막 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래도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래도 푹꿀 같은 휴식 맞이하셨겠죠? 네. 3894번님께서, 아, 0729번님께서, 아니, 네, 같은 거네. 3894번님도 처음으로 보내요. 폴디가 사연에 너무 공감을 잘해주니까 진짜 마음이 따뜻해져요. 잘 듣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폴킴의 가요광장 오래오래 해주세요. 오, 처음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해요.

0: 수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약간 장사하자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016번님께서 재래시장 안에서 채소 장사하는데요, 땀이 비 올 듯 쏟아지네요. 가을광장 들으면서 시간 보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시장 안이 그래도 그늘이라서 좀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역부족이죠. 이렇게 더운데. 네. 수분 섭취 꼭 많이 하셔야 됩니다. 0624번님께서 휴가지에서 실시간 톡 보내주는 사람들 많은데 흥 하나도 안 부럽네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장사하면서 돈 벌고 손님 없으면 이게 휴가다 생각하려고요. 그럼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휴가지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금서님께서 아폴디는 운동 가자, 아 운동 가자, 아 스쿼트 하자, 아 유산소도 하자, 아 힘도 늘고. 아 정말 네 운동 가야겠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 듣고 계신

저 정신 차릴 기어로 하나 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먼저 찜콩 해놓은 거에 남들 내면 안 돼요. 정신 차릴 기어는 폴킴 겁니다. 오늘 3, 4부는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하고 치킨 보내드릴게요. 고민되는 일들, 화났던 일과 웃긴 썰 등등등 뭐든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페퍼톤스의 긴 여행의 끝.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상습 정체 구간들 중심으로만 밀리고 있고요. 돌발 상황은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입니다. 3차로 막고 작업 중인데 홍제 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 녹천교 쪽으로도

0: 장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요. 세종 판촉물
1: 굳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0: 세종 기프트.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있어요. 몰래 꺼내서 드세요. 아시겠죠? 홍 하나님께서 가비 라디오에 출연하는 영케이 보러 왔는데 밖에 너무 더워서 힘들고 지쳤는데 이렇게 폴킴의 가요광장을 들으니 힘나고 즐거워요. 폴킴님 라디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킴님 건강하세요. 밖에 영케이 팬들 소리 질러! Shut the door! 잠깐만 영케 너 퀸 가비까지 보러 가는 거야? 나만 보러 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 너 너무 지금 바람둥이야. 나 지금 완전 삐져. 나 속상해. 영케이 네 셔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 사랑해 줘도 이미 사랑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곧 시작합니다. 저희의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주세요. 광고 듣고 혜나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스포.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우리가 이나님 많이 기다렸죠요. 어, 감사합니다.
1: 뭐 반응이 너무 잘하잖아요.
0: 와, 저는 진짜 이 과강 올 때마다 되게 행복해요.
1: 내가 DJ가 될 상인가? 내가 DJ가 될 상인가 말이야. 황미경님께서
0: 네.
1: 딸카케나님 더운 일주일도 운동하셨나요?
0: 아 했죠. 제가 사실은 화요일마다 거의 경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가 과강으로 자존감을 올리러 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진짜.
0: 아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할까? 내 발은 왜 이럴까? 이러면 내 손은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막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과강으로 오면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1: 그래도 매주 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0: 네, 하고는 있습니다.
1: 네. 9231번님께서
0: 네, 9231님께서 해나님 오늘 시원해 보여요. 아 다행이에요. 근데 밖이 너무 더워서
1: 맞아.
0: 네, 걸어다니기 조차 힘들더라고요.
1: 5982번님께서 해나님 실제로 보면 얼굴이 진짜 진짜 완전 작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0: 오~
1: 뭐 말을 꼭 해야 돼요? 이미 딱 화면 보면 알지 않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0: 아우

0: 저돌적으로 워킹을 어. 막 다 그 누구 잡아먹듯이 이렇게
1: 너무
0: 가거든요.
1: 저돌적이잖아요.
0: 아 근데 그냥 바쁜 사람처럼 보였어요.
1: 지금 지하철 놓칠 것 같은 사람. 3980번님께서 젠틀한 몬스터 스타일이래요. 저 걸음이 약간 아. 그쪽 느낌 있죠.
0: 아 그쪽 네, 네 무슨 느낌인지는 네. 알아요. 어. 네.
1: 4577번님께서 그러니까. 마트 타임세일 가는 아저씨 같은데 맞아요 저 탱글이 빨리 사러 가야 돼가지고
0: 바빠 보이긴 했죠 0920님 네. 네 발렌 뿅뿅가 라나 뭐라나 아, 알죠
1: 왜요 네 6312번님께서 스쿼트나 하세요
0: 1027님 발바닥에 스프링 달렸어요. 네, 첫 번째 워킹은 그냥 네. 점프하는 줄 알았어요.
1: 아, 그, 아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보니까 머리 이렇게
0: 찰랑찰랑찰랑 뭔지 알죠?
1: 제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0: 근데 왜냐면 몸이 뜨지 않고 머리만 움직여야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그게 그, 기술이에요.
1: 그거를 설명을 안 해줬네. 네.
0: 몸은 워킹하듯이 하지만 머리가 찰랑찰랑 뜨는 듯이 걸어야 됩니다.
1: 7048번님께서 지금 약간 삐진 어린이 같은데. 그냥 노래 열심히 할게요.
0: 아, 근데 노력했어요.
1: 아, 나중에 저 레슨이나 한번 해주세요.
0: 아, 좋습니다. 네.
1: 자, 오늘 함께 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소개부터 해볼게요.
0: 네, 사형 정주행 레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일, 요즘 고민거리, 형제 뒷담화, 우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1: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숀 맨데스 그리고 카밀라 카베요의 세뇨리타.

0: 좋아하는 선호한 편이에요. 네.
1: 근데 궁금한 게 톡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네. 전화를 조금 그냥 안 선호하지 않는다 정도인지 아니면 싫어하는 건지.
0: 저는 사실은 네. 제일 친한 뭐 남자친구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 빼고는 네. 전화하는 걸 싫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어머. 아, 근데 이건 되게 근데 빨리 알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약간 좀 공감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아니, 나는 깨톡으로 보냈는데 왜 전화가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뭔가 그냥 깨톡으로 왔다가 그 톡으로 왔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연락이 왔다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0: 톡 파요. 전화는 말도 너무 길고 할 말도 없고 부담 가요.
1: 오, 맞네. 저 같은 성향이. 8219님. 성미가 급한 사람은 글쓰기도 너무 귀찮고 답답한 거죠. 빨리 궁금해서 통화하고 싶어요. 이건 그럴 수 있죠.
0: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너 무슨 일 있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3004번님께서 말의 속도나 크기가 저랑 비슷하면 통화가 편한데 아니면 좀 피곤해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 기대봐.
1: 네, 9593님 전 톡파요. 혹시 모를 말실수나 발음 꼬이는 게 싫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톡이 좋은 것 같아요.
0: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조심성이
1: 그러게요. 저랑
0: 깊네요.
1: 같은 성향이 많네요.
0: 되게 의외다. 이쯤에서 노래 한번 네. 듣고 와볼게요. 민지영님의 신청곡입니다. 뉴이스트의 여보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모델 송인아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민지영님께서 어머, 신청곡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톡이 편해요 하셨고요.
1: 그러니까 톡이 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저는 전화가 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0: 저도 진짜 네. 의외예요. 5813번님께서 당연히 전화요. 전화는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톡은 계속 왔다 갔다 보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고 답장 어떻게 쓰지 하고 고민하게 돼요. 전화로 한꺼번에 해결합시다.
1: 또 일적인 면에서 또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네, 최경란님께서는 전화파예요. 맞춤법이 점점 어려워서 창피당할까봐 통화로 해요.
0: 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약간 뭐 돼. 돼. 돼. 막 이런
1: 맞아,
0: 거.
1: 맞아.
0: 막 안. 막 이런 거 헷갈릴 때 있거든요. 5424번님께서 운전할 때 잠 온다고 전화하는 예 있어요. 너무 싫어요.
1: 뭐 친한 친구면 받아줄 수는 있죠.
0: 그래, 네. 안 친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274님 근데 사연자분 전화 한 세 번 정도만 연달아서 안 받아도 상대방이 알아차릴 거예요. 일단 안 받기에 도전해보세요.
0: 그래요.
1: 이게 폴킹 스타일이죠.
0: 뭐 알아차린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 순간에 나는 좀 그랬달까.
1: 그렇죠. 뭐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감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네. 나중에 콜백은 합니다. 네. 네, 꼭 하기는 해요.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장르는 흐린 기억 속의 시트콤입니다. 시작할게요.

0: 저도 심했었어가지고 덤벙댕이 너무 심해서 네. 점점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도 제가 어제 경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팀에 도움이 되고자 네. 실력으로 안 돼서 이제 선물 공세로 제가 운동화를 이제 팀원들에게 쐈어요. 그래가지고 멋있다. 이제 그 중에 근데 한 명 친구한테 연습을 못 나와서 네. 당일날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꼭 챙겨가야지 네. 이러고 놀고 다 챙겨서 왜냐면 저희 챙겨야 될 게 많거든요. 양말도 챙기고 유니폼도 챙기고 다 챙겨야 돼가지고 다 챙기고 그거만 쏙 놓고 샵을 간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집에 갔다 들렀다가 30분을 늦어서 갔어요.
1: 저는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래도 선물은 그래요. 뭐 선물은 다음번에 또 줘도 되고 그렇잖아요.
0: 안 되죠. 왜냐면 안 경기가 있는데.
1: 아, 경기에 써야 되니까.
0: 써야 되는 신발이니까.
1: 아, 그렇구나. 네. 저는 퇴근할 때 이제 매니저님이 가끔 집에 데려다 주시잖아요. 네. 그럴 때 핸드폰을 차에 꼭 놓고 내려요.
0: 아.
1: 그러면 이제 집에 전화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매니저님 출발했어. 그럼 저 매니저님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 이제 안 쓰는 오래된 패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컴퓨터로 막 어떻게 막 그 톡 접속해가지고 매니저 저 너무 죄송한데 저 핸드폰 좀 핸드폰 좀. 그러면은 한참 갔다가 돌아오고.
0: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0087번님은 저랑 동급치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좀, 이분 좀 심각하시긴 이분은 해요.
1: 이분은 약간 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롤롤님께서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고?
0: 아니 꾸물향이님께서 저는 주유소에 주유하러 간다면서 차를 놓고 걸어서 주유소 안쪽에 있어. 아 거짓말하지 마요. 아 진짜로?
1: 아 잠깐만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무슨 일이야?
0: 아니 정말 왜 이래요?
1: 이지연님은 저는 수영장 갔다가 수영복을 안 챙겨간 적이 있어요.
0: 아 저도 이런 적 있어요. 진짜 있어요.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래서 거기서 빌리거나 한 적이 있어요.
1: 와 대박이다. 네.
0: 최고님, 네. 네 신발장도 아니고 안방. 아 저 진짜 저는 양호한 편이네요.
1: 맞아. 캐리어를 아예 안방에서 꺼내지도 않은 거죠.
0: 그렇죠.
1: 3902번님께서 언니가 워킹맘이라 회사 행사가 있어서 아침에 저한테 조카 유치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했는데요. 조카를 집에 두고 저 혼자 유치원 갔어.
0: 이러신 분들이 많구나.
1: 어떡해.
0: 세상이 너무 힘든가 보다. 어떡해.
1: 1021번님께서 버스에 5만원어치 산 빵가방 두고 내리기, 재택근무하다가 집에 노트북 두고 그냥 출근하기, 친구한테 줄 물건 현관에서 신발 신다 까먹어서 빈손으로 만나기.
0: 저 진짜 이거 진짜 공감해요.
1: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0: 현관에 매번 있어요.
1: 아 어떡해.
0: 3486님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공연 보러 갈 때마다 안경은 꼭 챙깁니다. 근데 저도 덤벙이에요. 그래서 10번 100번 체크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안경을 꼈는데 알 없는 거 챙기면
1: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0: 다들 누가 필요하겠다 옆에서 챙겨줄 사람들이.
1: 신종진님께서 저희 회사 팀장님은 5시간 달려서 캠핑 갔는데 텐트를 안 챙겨가셨대요. 어떡해. 아니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뭐 어떡해요.
1: 아니 텐트를 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0: 그러니까 그 설렘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설렘이 커서 이미 챙긴 줄 알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겠죠.
1: 너무 크다.
0: 네. 0633님은 지인 결혼식에 한 주 전에 간 적 있어요.

0: 박세훈님께서 재수생입니다. 아침에 스마트워치랑 학비를 안 가져와서 집에 갔다 왔는데 스마트워치만 가져와서 다시 집에 갔다 와요. 오늘 바로 지금 생긴 일이에요. 진짜 지금 집에 두 번을 돌아간 거죠?
1: 굉장히 더운 날. 김세희님, 저는 예전에 아이 유치원에 안 내려주고 아이를 태우고 출근까지 했어요. 아이 둥절. 아이는 좋았겠네. 엄마가 함께 하니까.
0: 엄마가 나 오늘 유치원 안 가도 되나 보다.
1: 그런 게.
0: 9246번님께서

0: 누나 만날 수 있죠?
1: 네, 다음 주에 목요일에 오지 않고 수요일에 꼭 올게요.
0: 어, 좋아요. 자, 어, 혹시 화요일이었던가 목요일이었던가 이러지 마시고.
1: 네.
0: 자, 수요일에 또 만날 거고요. 누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
0: 조심히 가세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여여님께서 오늘 문자 사연들 위로가 되네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었어. 진짜 고마워요 다들. 팀 덤벙이 화이팅. 그니까요. 저는 텀블러에 물 가득 채워놓고 현관에 놓고 나온 적 진짜 많습니다. 롤롤님께서 점심 먹고 살짝 졸렸는데 잠 깼어요. 정신 차릴게요. 강보혜님께서 너무 정신 차려도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서 웃는 거지. 맞아, 이런 사연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냈죠. 내일은 국밥 같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홍차 레몬 마들렌 같은 남자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함께합니다. 내일 정재영씨 중간 노래 나갈 때 스쿼트 시킬 거예요. 남자들의 소울토크도 재밌게 얘기 나눠볼게요. 같이 놀러 오실 거죠? 오늘 끝곡으로 PH1의 Different Summer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강일 부근인데요.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가까이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상일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은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경기 서쪽 일산 방향 장수에서 중동까지 밀리고요. 반대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종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서종 나들목 일대 2km 정도 정체고요.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 나들목 부근에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 왜 안 되지? 싶을 땐 답답해서 더 밀어붙이죠. 근데요, 마음도 사람도 재촉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밖에도 푹푹 찌는데 나까지 끓을 필요는 없잖아요. 에어컨 온도만 낮추지 말고 내 성질도 1도 낮춰보자고요. 그만, 그만하면 됐어.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로 2026년 8월 5일 수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저 가비 쉬지도 않고 오늘도 역시나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덥다고 너무 짜증내고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한 템포씩 숨 고르면서 한번 지내보는 오늘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누구 보러 왔는지 내가 딱 알지. 지금 밖에 많이 더우시죠? 어떡해. 양산 같은 거 있으면 좀 쓰시면 좋겠다. 더우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오실 거예요. 네. 이따 또, 네, 이렇게. 이렇게 또 오픈 스튜디오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마도 3, 4부에 오실 게스트 덕분에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귀빈이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황미경 님이요. 가빈님 오늘 디즈니 라푼젤 같다고. 아니에요. 무슨 라푼젤이에요. 오늘 또 임다은님이요. 오늘 퀸디 머리 풀고 보니 바비 인형 같아요. 뿌염까지 완벽하게 돼서 금발 퀸디. 그쵸, 제가 뿌염을 한 세 달을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뿌염 되니까 좀 보기 좋죠. 오늘 머리도 이렇게 붙였고요. 네, 해가지고 뒤에 또 소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하고 왔습니다. 최재현님이요. 금발미녀 가빈님, 이제 덥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말버릇처럼 돼버렸어요. 무더위에 야구 경기도 전부 취소됐어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정말 요즘 날씨 마음에 안 드네요. 가방에 생수는 필수품이 됐어요. 가빈님도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요. 청취율 결과 기대 중요 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피디님이요, 청취율 조사가 나왔대요. 결과가 산뜻한 스타트라고 하는데 얼마나 산뜻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쁘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하시네요. 처음 치고 산뜻한 스타트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라디오가 지금 편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이 또 청취율 조사는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 2시에서 4시 청취자들 다 기다려. 내가 다 끌어올 거야. 장소영님이요. 0K 나온다고 해서 처음 들으러 왔는데 아니 가비님 오프닝 읽어주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하면은 목소리를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매일매일 말하는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목 관리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도 목소리가 좋을 때 조금 더 듣기 좋기 때문에 열심히 예쁜 목소리 내려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란님이요. 가빈님 오늘 왜 이렇게 조신하게 입으셨어요? 혹시 오픈 스튜디오에 예비 시어머니 와 계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오늘 제가 조신한가요? 지금 티셔츠에 이렇게 반짝이로 God's favorite이라고 써있는데요. 지금 제가 티셔츠에요. God's favorite이라고 써있어요. 직역하면은 신의 최애라는 뜻이죠. 네, 신의 최애. 조신하게 입었다고 들을 줄 전혀 생각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0103님이요. 실시간 교통상황인데요. 원인 좀 파악해주세요. 봉은사로가 보이는 코엑스 사거리인데요. 5도 가도 못할 정도로 5차로가 꽉 막혀 있거든요. 교통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청취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가 꽉 막혀 있나 봐요. 5차로가 꽉 막혀 있다? 이 시간에? 뭔가 약간 교통상황에 뭔가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요. 저희한테 지금 좀 알려주시면 제가 0103님께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현님이요.

어려지고 싶으신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저의 마음을 움직인 한 분에게는 제가 피자 한 판 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슬립, KB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서울 카페앤베이커리페어, 키움증권, 일양약품, 메디힐 토너패드, 코끼리 베이글, 유성 물산 교역, 그리고 제공입니다.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어제 100일 파티 때 댄스 타임이 있어서 연습하고 있는 청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떤 분이 네? 방청하러 오는데 춤 연습을 하신다고요? 이 날씨에요? 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뭐 댄스 파티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댄스 파티를 작정하고 열진 않고 춤을 추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왜냐면 연습까지 하셨는데 춤을 안 추시면은 제가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그날에 이제 아침부터 좀 일찍 가가지고 샵 가서 좀 제대로 좀 꾸미고 올게요. 네. 원래 라디오 올 때 그 스타일링은 제가 안 봤거든요. 그날은 스타일링을 받기로 했어요. 아, 원래 저도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 우리 귀빈이들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또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춤까지 연습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일링까지 받고, 네. 예쁘게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왜 그러세요, 동숙님? 만나기 전이라뇨.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8372님이요. 나 놀이터에 그네를 보면 아이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는 큰맘 먹고 그네에 앉아있다가도 애기들 오면 비켜줘야 하는 어른이 돼버렸어요. 라면서 저는 근데 가끔씩 그래도 타요. 네, 애기들 없을 때 저도 그렇게 타긴 합니다. 애기들 좀 안 오는 시간에 우리 강아지 안고 이제 앞에 카메라나 켜놓고 이렇게 그네 타는 영상 몇 번 찍어놨어요. 네. 1115님이요. 설날에요. 설날 용돈 받고 싶은 40대입니다. 용돈 받는 우리 딸 부러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용돈 받는 거 너무 부럽죠. 저는 어렸을 때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나도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좀 그러고 싶다라고.

이렇게 힘들다고 이제 얘기하시지만 어우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진짜로 축하드려요. 배인영님이요. 여행 갈때 특히 느끼는 것 같아요. 여행 중간중간 숙소에서 휴식이 필요하고 장거리 비행은 이코노미가 많이 힘들어요. 라면서 그니까요. 30대 여행은 중간에 와 재밌다 재밌다 이러다가 숙소 갈까? 이게 이제 꼭 들어가거든요. 30대 여행은. 20대 여행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자 이제 자러 가자. 근데 아 재밌다 좋다. 잠깐 숙소 가서 쉴래? 이게 꼭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듣고 있는 우리 10대, 20대 귀빈이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일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꼭, 꼭 휴가도, 꼭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 진짜 후회 안 해요. 저 20살 때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막 휴양지도 막 가고,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후회 안 해요. 그래서 놀 때도 정말 신나게 놀고 일할 때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진짜 퀸의 마인드.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짜로. 죄책감 가지지 말고 20대 때 많이 놀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강유진님이요. 청년 적금 신청하고 싶을 때 라고 해주셨고요. 4140님이요. 밥 먹고 소화 안 돼서 걷다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밥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저 진짜 밥 먹고 소화 너무 잘했는데요. 진짜 잘했는데요. 이제는 못 누워요, 밥 먹고. 원래는 밥 먹고 눕는 게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30대 되니까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라디오 끝나고 너무 배고팠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밥을 먹고 잘까 아니면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할까 했는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먹고 잡니다. 왜냐면 그래도 되는 위장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굶고 자고 일어나서 먹었어요. 네. 1277님이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중2인데요. 중학생 되기, 초등학생일 때가 공부 친구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귀여워. 귀여워.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중학생 때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이. 근데 또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초등학생 때가 또 공부 스트레스가 없기는 하지. 친구 스트레스도 없고. 근데 중학생 때도 이제 성장을 나가는 과정이니까 할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요. 저 피자 한판 받으실 분 고를게요. 저는요, 오늘, 누구에게 드리고 싶냐면요. 이분에게 드릴게요. 배인영님, 여행 갈때 특히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여행 중간중간 숙소에서 휴식이 필요하고 장거리 비행은 이코노미가 많이 힘들다. 이분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0대 분들 듣고 계시면요. 많이 죄책감 없이 여행 다니라고. 네. 이분에게 피자 한판 드릴게요. 그러면 블랙핑크의 저희는 Forever Young 듣고 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0: 냉장고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니 근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너 나오는데 영케이신 줄 알고 다들 설마 영현이? 저게 뭐예요? 영현아 안녕 이러는데 어머 어떻게 계속?
1: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케이씨는 잠시 후에 등장하세요.
0: 여러분 영케이씨는요 3, 4부에 나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0: 괜찮아요. 가비님만 절 안 괴롭히면 괜찮은걸요.
1: 야, 또 내가 너 언제 그렇게 괴롭혔다 그래. 너 사람 잡는다 진짜로.
0: 전 손이 없어서 사람은 못 잡아요.
1: 아, 재밌다. 아, 됐고 뭐 새로운 뉴스 없어?
0: 네, 한 패션 플랫폼에서 20, 30대 쇼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뷰티, 혈당관리, 사우나, 옷반지 등 건강관리와

0: 원래는 친구가 이것저것 챙겨주고 잘 자라고 불도 꺼주는데 뭐 어젠 불 꺼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새벽 2시까지 휴대폰 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1: 그 친구 오늘 저녁에 출장해서 돌아옵니다. 현관문 앞에 수건으로 레드카펫 깔고 맞이하려고요.
2: 거의 유머 아니에요? 애님 유머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귀엽다 둘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같이 살면 뭐 싸우고 그런다는데. 애님 그 빨리 오늘 레드카펫 준비를 해야겠다. 그쵸?
3: 다음은 2749 님의 소식입니다.
4: 저 드디어 서울 사람 다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대구에서 아빠가 올라와서 같이 돌아다녔는데 저는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 무슨 여름이고 한 개도 안 덥다 라면서 아니 대낮에 무슨 자전거까지 타자고 하시더라고요. 와, 저도 나름 더위 부심이 있었는데 개나 줘야겠습니다.
2: 아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 사투리? 아니 나 사투리를 쓸 줄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4: 맞다 아니까네.
2: 아닌 것 같아. 이상해. 아 이제 퀴즈 맞추자. 퀴즈 렛츠 고.
5: 두 눈을 감으며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을.
6: 안녕하세요, 차디예요. 가비씨 라디오 진행도 잘하시네요. 언제 제가 아는 프로에도 한번 놀러오세요.
5: 날 사랑했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2: 어, 스톱, 잠깐만. 어. 아, 이거 DJ 이현우씨 맞지? 성대모사한 거 맞지?
3: 네, 맞아요. 이현우씨는 KBS 쿨 FM에서 아침 9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요.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아주 쉽게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1번 음악 엘보우, 2번 음악 엘리뇨, 3번 음악 엘사, 4번 음악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지, 5번 음악 앨범. 정답 너무 쉽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오케이, 그럼 노래 하나 틀어줘 게스통.
7: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케이키

이현우의 꿈 듣고 왔습니다. 은정님이요. 이거 한뚝배기 하실래? 말투잖아. 3027님이요. 어머 게스트홍 사투리 여러 개 쓰

지갑의 슈퍼라디오 오시는 거예요. 신민경 님이요.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좋아하는 청취자입니다. 아기 보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히히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야. 언제나 화이팅. 혹시 그 민경이? 혹시 크럼프 하던 민경인가? 크럼프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너 결혼했니? 너 언제 결혼했어? 민경이가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크럼프하는 귀여운 민경이. 맞죠? 민경이? 허, 웬일이야, 진짜로? 아니,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 나 몰랐어. 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저 지금 머리 이렇게 노랗게 하고 가스 페이버릿 티셔츠 입고 있지만 제 친구들은 지금 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있어요. 저희 피디님이요. 가비 흑역사 제보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제보를 해도 제가 읽지 않을 예정이에요. 네, 미담만 부탁드릴게요. 허수진님이요. 중2 딸 인스타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매일 말하다가 어제 폭발해서 앱을 차단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오늘은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네요 라면서 지금 중2에 딸을 둔 사춘기죠. 한창 사춘기인데 인스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차단해놨더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저 지금 이 나이에도 엄마가 인스타 차단하면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쵸?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엄마가 사실 이렇게 통제를 한번 해주셔야지. 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사실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거니까 며칠은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깊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진님이요. 안녕하세요. 가빈님, 유아체육 강사입니다. 전에 상품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친구들 물놀이하고 있는데 가비님 라디오 들으면서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별빛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지금 많이 덥죠? 열심히 놀아요. 그럴 때가 또 없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아, 나 또 약간 이상하게 갔다. 그쵸? 우리 어린이 친구들 행복하게 놀아요. 네. 갑자기 좀 어두운 어른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7827님이요. 안녕하세요. 가비언니. 저 고2 학생이에요. 저 전주 사는데 방학 맞아서 서울 왔어요. 서울 와서 노래 대신 언니 라디오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라면서 어머 너무 고마워요. 서울 와가지고 내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서울 있을 동안 또 계속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 아니면 전주 내려가서도 같이 들으면 좋고요. 8640님이요. 가빈님, 저 진짜 오전 내내 졸면서 일했는데 가빈님 목소리 딱 듣자마자 잠이 훅 깨면서 업무 효율 대박이에요. 너무 좋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제가 좀 에너지 있게 또 이렇게 약간은 빠른 템포일 수 있지만 살짝 에너지 넣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가비의 Super Radio 0755님이요. 가비 언니 라디오 처음 들어보는데 아 너무 친한 언니 스타일이어서 정겨워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언니 느낌이랄까?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언니들도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고요. 동생들도 물론 저한테

저희랑 이렇게 친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 저희가 너무 좋죠.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워낙에 또 퀸가비를 한번 보신다고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네, 친구 하자고 한번 물어볼게요. 3027님이요. 홍대 쪽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행 온 듯한 외국인 분들이 벌개진 얼굴을 하셨음에도 너무 밝은 표정을 하고들 계세요. 들뜸이 막 전해진달까? 지금 폭염은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요. 저렇게 신나 있는 분들 보니 또 기분이 묘해집니다. 라면서 그쵸. 여행으로 오면 또 너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이 더위에 오픈 스튜디오 밖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요. 오늘 문자가 폭발하고 있어요. 진짜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영케이씨 네, 대기실에 와 계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모셔볼게요. 그럼 저희는 태연의 만찬가 듣고 3부로 올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더위 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안쪽부터 살펴보면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코엑스 방향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 2차로의 추돌 사고 내서 미리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작업으로 정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강일나들목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정체인데 2차로에 있는 사고 여파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0: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시원한 냉면에 고명으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삶은 달걀 반개. 이거 언제 드세요? 3, 2, 1, GO! 냉면 먹기 전 대 냉면 먹고 난 후. 먼저 먹나 나중에 먹나 다 먹는 거긴 한데요. 냉면 위에 달걀, 여러분들은 언제 드시는지 저랑 취향 겹치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Cooling off, make it fun. 진짜 겁나.
1: 네, 저희 3부 첫 곡으로 연준의 아이스크림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다 못 그렸는데요. 노래가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가비바비보 냉면 위 달걀 언제 먹을까요? 이제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먹기 전, 먹고 난 후 두 가지였어요. 임서영님이요. 가비님 혹시 계란 그리시는 중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고요. 밑에 또 임서영님이요. 중간에 먹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박민정님이 노른자는 부셔트려서 면이랑 같이 먹어요. 먹자랄이시다. 네, 먹자랄이세요. 그러면은 제가 전이랑 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언제 먹는지 제가 이제 그려놨거든요. 근데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네. 다 그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냉면 가비는요. 언제 먹냐면요. 냉면 먹은 후에

0: 모셔볼게요. 가비의 스벨 라디오 3, 4부는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성 물산교역, 스피드렉, 메디카 코리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디힐, 톤업패드, 신차 구입은 하모니렌트카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월요일 is Monday. 화요일 is Tuesday. 수요일 is Wednesday. OMG, now it's Queen's Day.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오늘 Queen's Day는 음악계의 어린 왕자, 음악계의 리틀 프린스와 함께합니다. 영케이 씨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영케이입니다. 와, 이걸 드디어 옆에서 들어보다니.
0: No! Oh my god, no! 와, 너무 대박. 반갑습니다, 진짜.
1: 너무 반갑습니다. 네,
0: 저희 가비의 슈퍼라디오 처음이시잖아요.
1: 완전 처음이죠.
0: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정말요?
1: 킹키가 그 뭐냐 리듬 게임 그 뭐냐 DDR 진짜 잘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0: 몰랐어요.
1: 진짜 거의 뭐 신의 경지에 다다라 있더라고요.
0: 나 몰랐어.
1: 그것도 오락실 가가지고 그것도 네. 보고 오고.
0: 아 진짜요? 네.
1: 그거까지 이제 한 사이입니다.
0: 아 그러면은 이미 친구네. 너무 친한 친구네.
1: 예, 네, 제 채널에도 여러 번 또 나와주고.
0: 아 네. 킹키가 근데 네네. 혹시 킹키 친친에 들어가 계세요?
1: 어? 친친이 따로 있나요? 아
0: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오케이.
0: 제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1: 일단 제가 친친이 없을걸요? 제가 누군가의 친친인지도 모르고.
0: 저희가 그 별스타 친친 네. 그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 초록색이 되는 거라면서요.
0: 맞아요.
1: 그 소문으로 최근에 그 소문으로 최근에 들었어요. 저 그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0: 아 저희 킹키가 그게 되게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거 한 진짜 몇 명 안 하기로 유명해서 저희끼리는 또 킹키가 그게 또
1: 예. 아 어떠한 그 인증 마크구나.
0: 인증 마크 같은 예. 느낌이에요. 네 장현웅님 네 장현웅님이요.

0: AI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AI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저희도. 어 근데 약간 제가 계속 들어본 결과 그렇게 똑같진 않지만
1: 사실 어느 AI를 따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0: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 정도로.
1: 뭐 춤도 출게요. 네, 출하면 출겠습니다.
0: 좋습니다. 김서율님이 지금 계속 추고 계신데요.
1: 네, 추고 있을게요.
0: 김서율님이요, 저 부럽대요. 앨범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여러분 제가
1: 잘 부탁드린다고. 앨범을, 예.
0: 앨범을 받았어요. 야호 야호. 지금 앨범을 받았어요. 진짜로 야호 받았고요. 이제 또 앨범 얘기를 한번 그래도 해봐야겠죠.
1: 네. 아, 하게 해주시는군요.
0: 아, 그럼요. 그럼 드디어 합니다.
1: 예예예. 예, 예.
0: 또 영케이 씨가 부지런한 닭띠가 맞는 게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시간을 또 쪼개고

0: 좀 저의 당신들 덕분에 내가 컴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사과도 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1: 그렇게
0: 요거를 이제
1: 됐네요.
0: 발매를 했으므로 실제 통쾌한 복수까지. 복수 완료입니다.
1: 복수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네. 결국에는 요 예술로 승화를 했다. 이게 바로 아티스트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가장 멋있는 모습.
0: 아유, 그리고
1: 네.
0: 참 웃긴 게이 셔터도 내용, 이 셔터도 발매하고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1: 네.
0: 요 내용이 이제 뭐 친구들은 또 뒷담이나 하고 이런 그 가사가 있는데 요 내용의 일이 또 최근에 또 벌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오르내리는 그 존재가 된 거에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1: 굉장히 퀸의 마인드네요.
0: 이게 퀸의 마인드죠.
1: 굉장히 퀸의 마인드죠, 그게.
0: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1: 네. 그게 바로 퀸의 마인드입니다. 이거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영케이 씨의 Shut the Door 노래 듣기 전에 영케이 씨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받아볼게요.

0: 네, 영케이 씨의 신곡 Shut the Door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를 듣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9002님이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1: 회사로부터 도망쳐서 Shut the Door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노래만 무한반복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반복해주셔서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하죠. 5333님이요. Shut the Door 들으면 에어컨 필요 없어서 이곳이 시베리아. 너무 청량하다고.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와, 오늘 와 문자 많이 오네요. 네. 요거 김정현님이요. 영케이는 많이 드실 것 같다.
1: 아, 그 이제 얼마 전까지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네. 이제 다시 최근에 넣어보니까 또 들어가더라고요. 네, 라면 다섯 개 한 끼에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0: 라면 다섯 개요?
1: 아, 그 다섯 개.
0: 다섯 개를?
1: 예, 예. 아, 원래 좀 많이 먹습니다.
0: 잠깐만, 그러면은 드시는 것 치고 너무 마르신 건데요?
1: 아, 이제 많이 뺐었다가 빠르게 지금 증량을 해야 돼가지고.
0: 아, 또 뭐
1: 콘서트 뭔가, 때문에.
0: 콘서트.
1: 예.
0: 어, 증량을 하면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있나요?
1: 소리의 힘 자체가 그렇구나. 붙는 게 좀 달라가지고.
0: 그렇구나.
1: 그 콘서트 완주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컬적으로.
0: 너무 힘들면, 그쵸.
1: 예,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빨리 많이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너무 좋죠.
1: 예.
0: 행복한 시즌이네요, 그러면.
1: 아,

0: 는 좀 비교과서 같은 건 안 하신다는 거죠?
1: 예, 그, 네. 그 500.
0: 500.
1: S&P 500.
0: 아, 아 그거 하시는구나. 네, 네, 그거 하시는 걸로. 저도 최근에, 사실은 저도 작년부터

0: 저격하셨다. 5482님이 살짝 저격하셨어요.
1: 아, 고마워요. 네.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거는 고의 모셔둘게요.
0: 아, 유난히 오래 입으시는 게 있으신가 보네요. 네, 궁금합니다. 유진님이요. 0K 잘 때 이불 발로 걷어찰 것 같다.
1: 많이 걷어차죠. 잠들기 전에도 많이 걷어차고요. 에, 이불 기깔 일들 살면서 참 많고요. 아, 오늘도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거를 왜 7년 이나 입고 있었지? 그리고 왜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지? 에잇하고 킥하고 잠자면서 이제 약간 그 팝핑. 팝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많이 하세요?
1: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자꾸 떠오르세요?
1: 이불킥이요?
0: 네네, 사건들이?
1: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네. 갑자기 엄마 네. 없는데, 엄마! 네. 이렇게 불러요.
1: 오!
0: 그러면 갑자기 좀 나아져요.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전 이불킥보다는 네. 엄마를 자꾸만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1: 엄마! 지금도 하고 싶거든요. 엄마.
0: 갑자기 엄마! 이렇게 진짜 엄마가 있는 것처럼 부르면 저는 좀 괜찮아져요.
1: 엄마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
0: 안녕하세요.
1: 지금 거기 몇 시지? 지금 캐나다에 계신데 늘 다 챙겨보시거든요.
0: 갑자기 네. 엄마한테.
1: 엄마 늘 사랑하고요.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0: 어휘력이 그 맞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1: 맞아 맞아 네,
0: 열심히 그래도 해보려고 하죠.
1: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 게
0: 게임 좋죠.
1: 네, 우리 영케이 씨가 작사 작곡 피처링에 참여한 곡들을 저희가 일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고요.
0: 예이?
1: 그 노래가 끝나면 그 뒤에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케이 씨가 만약에 한 문제를 맞춰요. 그럼 문제 곱하기 10 해가지고 청취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 맞춰주시면 10개가 나갑니다.
0: 야 이거는 아, 우리 마이데이 밥 먹여야지. 그 밥인가요? 뭐 선물이 뭔가요?
1: 저희 선물은 밥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아, 커피
0: 아니에요?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뭐 그 다 챙겨드려야지.
1: 네, 그러니까요. 아, 에너지 드링크라고 합니다.
0: 아, 에너지 드링크 필요하지.
1: 네. 아, 그래서 최대한 인조. 최대한 네.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발 영현아. 네.
1: 준비되셨나요?
0: 예, 아, 안 됐는데 할게요.
1: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입니다.
1: 아, 뒤에를 읽어 뒤에를 불러주셔야 돼요.
0: 아, 예? 아 그래도 이 곡 아 그러니까 가사를 하
1: 네네네
0: 솔직히 말할 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란 믿어 오늘이 여길 매일 같이 달력을 보면서
1: 아니에요
0: 오늘을 위해 꽤 많은 걸 준비해봤어
1: 오늘을 위해까지 맞아요? 오늘을 위해? 그저?
0: 아 오늘을 위해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1: 예
0: 아 기회를 몇 번 주시는군요
1: 네,
0: 감사합니다 아,
1: 네,
0: 아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문제니까
0: 아 요번만 아, 아 예.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여러 번 드렸고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힘줘
1: 네 오케이 두 번째 노래 Let's go

0: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1: 다른
0: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얘 내 파트가 아니라서 여기를 부를 일이 많이가 없어.
1: 많이 없기는 하지.

0: 우리가 다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1: 모두가까지 맞추셨어요. 하지만 땡입니다. 저희가 곡간 지금
0: 모두가 내 안길 맞고 지혜 모두가 내 향

0: 위치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있습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0: 딸 퀸디의 선물 창고가 제대로 열렸어요. 스페셜 선물들 푸짐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매일매일 참여하시고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네,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수요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끝곡은요, 영케이님의 굿바이 러브 들려드릴게요. 영케이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니 벌써요? 아니 그 대본에 시그널송 그 만들기 있었는데 그 아까 생각해왔는데.
0: 아 진짜요?
1: 아유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겠다.
0: 아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1: 어쩔 수 없네.
0: 네, 그럼 저희 영케이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가볼게요.
1: 안녕.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행주대교에 추돌사고 나서 1차로와 3차로가 막혀있고 가양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반대 하남쪽 양화대교 3, 4차로 인근 고장난 트레일러가 멈춰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홍지문터널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있기 때문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휴학이번으로 무조건 해야 된대요. 미라 전세계는 모든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운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할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8,110m 상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미라클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미라항공 특별 전세기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잠시 후 골든벨이 울리면 마카다미아 쿠키가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일단 노래 들으면서 이 특별한 비행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원한 곳으로 가봅시다. 윤정수
1: 남창희의
2: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첫 곡은요,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 앤 하하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좋습니다. 오늘 김미영님께서 미라는 보라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보라를 보라. 오수진님, 저 동남아족이에요. 정재훈님, 저도 동남아 저씨. 동남 아저씨군요.
0: 동남 아저씨.
1: 예, 동네에 남아있는 아저씨고요. 안재영님은 저는 독일파예요. 최미선님은 오미완 수라상 비행기 탑승 완료했고요. 변멸구님도 저요 저요 저 동남아 방콕입니다. 동네에 남아 방에 콕 박혀있군요. 정주경님, 저 어디든 탑승할래요. 미라월드 환영. 양윤정님, 하와이로 갑시다. 기장님,
0: 하와이 좋다.
1: 김은실님, 저는 발리로 부탁드려요.
0: 발리 좋다.
1: 아하. 이민환님은 띵동 소리만 들어도 너무 설레어요.
0: 네.
1: 자, 우리 0926님 독일족입니다. 미용실에서 난 머리 쥐어뜯고 있어요. 네. 그래도 미라가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아프지 않게 이쁘게 쥐어뜯고 있는 거죠.
1: 네. 네. 김미영님, 저 탑승 완료합니다. 저는 창가 쪽으로 안고 싶어요.
0: 네, 그거는 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
1: 자, 그리고 양윤정님은요, 넘버원 클리어 오랜만에 기장님 컨셉 듣네요. 아, 떠나고 싶네요. 하와이로 갑시다. 하와이로
0: 하와이를 많이 좋아하네.
1: 하와이를 많이 좋아하시네.
0: 그러니까 자꾸 비싸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를 좀 감추세요. 하와이가 비싸요.
1: 하와이 비싸요. 하와이는 물가가 비싸. 일단.
0: 아, 그러니까.
1: 예, 2197님 동남아와 독일 왔다 갔다 하느라 죽겠습니다. 재택근무인데 초딩 아둥 둘이 방학이라 돌밥 힘들다. 아들들아 제발 싸우지 좀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0: 방을 갈라놓으시죠. 그럼 예.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우는데. 예.
1: 박대천님은 미라 파라다이스로 퐁당 해주셨고요. 송현정님 탑승 완료. 창가는 해가 들기 들어서 싫어요. 통로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탄 지가 언제인지 신혼여행 뒤로 처음이네요. 라고.
0: 와, 또 작년이 신혼여행 아닌 거죠?
1: 예.
0: 네, 그렇습니다.
1: 벼멸구님이 긍디견디 여기 너무 좋아요. 동남아 방콕 동네에 남아서 방에 콕. 여기야말로 지상낙원 아닙니까?
0: 만약 가볍게 에어컨을 틀었다면 거기는 지상낙원.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보라카이 가고 싶다는 김대성님, 안지연님 사이판이 좋다고. 정원범님은 북극에 가자고.
0: 거기 너무 추울 거야. 100% 예. 병 걸려. 너무 추워. 냉방병.
1: 자, 네. 오늘 우리 배멸구님이 동남아 방콕에서 지금 여기야말로 지상낙원이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네. 컵빙수를 받으실 분이 나타났습니다.

0: 그리고 응모도 오늘 2712번째 문자가 뽑히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안 뽑혔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물산 교역,
0: 메딜 토너패드,
1: 에어비앤비,
0: KB 국민은행,
1: 경기주택 도시공사,
0: 이카운트,
1: 고려기프트,
0: 종근당 건강,
1: 유성 물산 교역 제공입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네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4: 자, 따라해보세요.
15: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5: 회계관리
16: 이카운트 ERP
17: 4만원.
14: 재고관리
16: 이카운트 ERP
14: 4만원. 생산관리
16: 사업성공
17: 함께해요.
1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6: 이카운트
14: 가입비 부가세 별도.
18: 쇼리실라!

0: 더 열심히 하라고 회초리를 들지 잘했다고 궁디 팡팡 할지 시간 끌지 마십시오. 다 궁금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청취율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하도 그러니까 최민수 씨도 예. 대폭 상승 가자. 김연아 씨, 제 수능 성적표보다 미라 청취율 조사 결과가 더 궁금하다니.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안전벨트 좀 매겠습니다, 여러분들.
0: 여러분 안전벨트를 가야 되거든요. 이게 복선입니다. 안전벨트 좀 매십시오.
1: 자, 미라클 승객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비행기 청취율 조사 결과를 전해받았습니다. 윤종수 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0: 이거 뭐 띵 그거 없나?
1: 했어요.
0: 했어.
1: 예, 또 하면 되나요? 네,
0: 네. 이게 좀 설레거든.
2: 레디스 앤 젠틀맨, 반갑습니다. 캡틴 스피킹.

0: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소정 씨, 왜저 저한테 전화 안 주셔서 그래요? 그건 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네. 예. 여러분들이 리서치도 가입하시고 이러면 훨씬 더 전화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0: 최민선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4시에는 미스터 라디오 함께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몰래 몰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박태천님, 그래도 제 마음속엔 항상 1등 최고예요. 아이 뭐 너무 감사하죠. 장미아 씨, 네. 힘내요. 끝이 아니에요. 끝은 갑자기 옵니다. 예.
1: 네. 갑자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
0: 신혜선 씨와 이진욱 씨의 그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네요. 네. 지난번에 예. 했었죠.
1: 예. 예. 한번 해주세요.
0: 네. 우리 8년 사귀었어. 8년 사귀었는데 뭐 하는 거야? 뭐 갑자기 헤어진다고? 그러면 갑자기 헤어지지. 8년 사귀면.

0: 네.
1: 너무 핀셋으로 집어내셨습니다.
0: 네. 그럼요. 우리도 네. 뭐 당연히 진행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갑자기 없어질까 봐 걱정돼서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1: 화이팅 하시고요. 네. 자, 2000번째 랜덤 박스 선물은 슬픔 속에 선물을 나눠줍니다. 자, 눈물의 선물 오픈! 소리 자체도 너무
0: 네. 구슬프다.
1: 네. 구슬프다.
0: 예.
1: 구두 교환권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네.
0: 구두 교환권 받으실 분.
1: 자, 눈물의 첫 구두 나갑니다.
0: 눈물의 구두.
1: 눈물의 구두. 이선화. 자, 눈물의 구두. 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앞에 시장에 생닭 싱싱한 데를 알려줘가지고 거기서 생닭을 두 마리를 사고 전복을 좀 사고 해서 바글바글 끓였어. 많이 먹고 나 힘 좀 내거라. 아, 너 요즘 통 비실비실인데 맨날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그렇게 졸고 있더라.
1: 와 진짜 맛있다 엄마.
0: 네 좀 먹어라.
1: 짱 맛있다 짱 맛이야.
0: 네 창이야 창이야 기다려봐라. 너 엄마 봐봐 너. 너 봐봐봐.
1: 왜? 아니 한참 평화롭게 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더니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0: 너 그 눈 밑에 그 점이 언제부터 있었니? 넌 내가 뱃속에서 꺼낼 때 없었는데 이게 뭐냐? 그 까만 게 샤프신 같은 게.

0: 붙일 수도 없고 어? 우유부단한 거 어쩔 거야. 눈은 그냥 멍하니 떨어져가지고 남들 다 주식 파는데 당신만 주식을 다 사가지고 남들 주식 모으니 속 터져가지고 아유 지겨워 지겨워.
1: 아 엄마 제발 주식만은 건드리지 말죠. 갑자기 식탁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조용히 드시기만 하는데 결국 엄마가요.
0: 그래 알았으니까 일단 저 식사해요. 빨리 먹어. 아 물러 터졌어 물러 터졌어. 아주 그냥 반짝을 그 모양이지. 그냥 전부 다 관상 때문이야. 주식이고 돈이고 청년 정치인이고 다 관상 때문이야. 관상 선생이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으라잖아. 이 꼬리가 쫙 올라가게 웃으란 말이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지. 남들 주식 다 올랐다고 웃고 있다가 딱 팔고 다 도망가는데 혼자 저렇게 죽상을 해갖고는 저 와중에 주식 사고 좋다고 저 밥 저 어? 저 저번에 꼬짝 꼬라짜리 마마자가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입술 좀 봐. 입술도 얇아갖고 저 복이 없는 거지. 복이 들어오다가도 도망가지. 주식이고 복이고 다 도망가지. 아우 지겨워.
1: 아 진짜 엄마 제발. 결국 그날 47차 가족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눈, 코, 입 다 지적하면서 꼬투리 잡으면서 불만 있는 거 말하는데 아빠가 참다가 폭발을 한 거죠. 아니 엄마 그러고 보니까 나 말이야 나 다들 외탁했다고 다들 엄마랑 붕어빵이랬는데 내 관상 엄마 관상 판박인데 아 제발 엄마 그 관상 타령 좀 이제 그만하자. 어 스탑 그 관상 선생님 영상 좀 그만 봐 제발.
2: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이복의 관상가 양반. 내 얼굴을 잘 보시게. 그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님 사연에 이어서 개그맨 손원수 씨의 관상 사형을 듣고 왔습니다.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9726님께서 와 분노 콸콸콸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터널 진입하니 라디오는 안 나오고 삐용삐용 전방 정체 무한 반복으로 나오네요. 아우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어요 분량이. 5888님 혹시 어머님 카페 하시나요? 그 생닭 카페 알바 보고 사오라고 한 어제 그닭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성희님 관상가영반 긍디 견디는 청출 1위 할 상인가? 못했어요. 못했어요.
1: 남창희 씨.
0: 청출 1위 못했어요.
1: 그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네.
0: 그런 상이 아닌가 봐요.
1: 네.
0: 만들어 주세요. 최민서님 엄니 엄니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래요? 엄니가 AS를 해주던데. 응? 네. 그래.
1: 어머니가 좀 저 갱년기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사가 다 좀 싫으신 느낌이네요.
0: 박성남님은요 우리 와이프 입을 빌리자면 이건 씨앗이 문제야 밭은 좋은데 라고 해주셨고요.
1: 씨앗이 문제 아치 좋은데 네.
0: 자 이민아님은 심은 게 검은 콩인데 하얀 콩이 열릴 순 없잖아요. 하얀 콩 열리면 그게 돌연변이에요 라고 해주셨고요.
1: 네.
0: 0193님 그냥 남편이 싫은겨. 오수진님 엄마 그냥 부자가 꼴보기 싫어서. 김현아님 못생길수록 웃고 살아라. 제 단골 손님 제 단골 술집에 붙어있는 명언입니다. 엄마 생활비 떨어지신 것 같은데 용돈 좀 드리시죠. 용돈도 드리면 그때부터 엄마 눈에 눈밑 점도 복점으로 보이고 코도 복코로 보일 거예요.
1: 그러네.
0: 그리고 4566님 관상서적이 나옵니다. 관상은 심상만 못하다 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이쁘게 가져야 인생이 변합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그럼요. 예, 그러셔야죠. 당연하죠. 예. 우리 윤종 씨는 좀 맹신하시죠?
1: 뭐요?
0: 이런 어떤
1: 관상이요?
0: 예, 관상.
1: 관상별로 맹신 역술. 안 합니다. 네.
0: 그래 안 하세요?
1: 관상은 별로. 갈수록 역술과 샤머니즘에 조금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0: 예. 의문이 많으시고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또 한번 좀 움직여 보셨나요?
1: 이제 신의 말이라고 예.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을
0: 신의 말이요?
1: 신의 말.
0: 예.
1: 신의 말을 전달하는 게 뭐 무당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냥.
0: 신의 말.
1: 예. 예.
0: 저는 과연 말이 신에 있는 줄 알았어요.
1: 신의 말이요?
0: 예.
1: 드디어 찾아낸 것 같습니다.
0: 뭐죠?
1: 소폭하라게 보니. 예. 예. 그 신의 말을 과연 전달하는 사람이 똑바로 네. 전달하느냐. 그게 좀 의문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많고.
0: 네.
1: 6631님 어머니 방에 거울 하나 놓아 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얼굴요. 봐도 모르시죠, 뭐. 네. 윤선영 님. 그러고 보니 정수영이 윤산 챌린지에서 오르라는 청취율은 안 오르고 아 또 이쪽으로 또 사살이 팔로우만 올랐네.
0: 어, 그러네.
1: 네. 정수영님 관상에는 댄스가 있는 것 같아요.
0: 있어요, 있어.
1: 선영 씨가 네, 보내주셨습니다.
0: 김점선님께서 두 분 다 미라클할 관상이라고. 그렇군요.
1: 잘해봐야 됩니다.
0: 네, 잘할 겁니다.
1: 네, 일단 9716님 그분은 저 새싹이었어요.
0: 네.
1: 휘바 했습니까? 안 했죠?
0: 안 했어요.
1: 네, 남창희 씨가 지금. 일손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 9726님 일단 새싹이니까 껌 드리겠습니다. 휘바
0: 휘바 휘바. 자 그리고 오늘 사이다는요 0193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남편이 싫은겨.
1: 사이다. 자 그리고 눈물의 랜덤 박스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계속해서 3000번째 4000번째 5000번째 랜덤 박스 나왔습니다. 눈물의 선물이 되고 있는

0: 여기 류현진 선수 좀 초청 좀 해요. 초대해요.
1: 안 옵니다.
0: 왜? 아니 불러볼게요 제가.
1: 오케이.
0: 류현진.
1: 이런 원인을 또 찾아냈습니다.
0: 류현진.
1: 소폭 하락의 원인을 두 번째 걸 찾아냈어요.
0: 미안합니다.
1: 네. 예. 최수진님 기도하러 갑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야죠.
0: 예.
1: 그 신도 안 들을 텐데 그거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0: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 들어주세요.
1: 0911님 우리 딸이랑 왜 미라가 1등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0: 아. 따님이랑 한번 여기 오세요. 감사합니다.

0: 오타!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진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0: 주세요.
1: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네, 이은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워터링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네. 미라클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명곤 씨, 우리만의 문제일까 소폭하락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됐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자 이제 2부 정도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3부부터는 네. 우리 송 캐스터와 함께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 마십시오.
1: 힘냅시다. 3부 첫 곡은요. 마따나따나따나 마따나따나따나
0: 조남지 사운드.
1: 이 노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시작된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원효대교

0: 판촉물 세종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기프트.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

0: 떴나
1: 임마 떴나 떴나
0: 4566님 마 됐나
1: 마 됐나 됐나
0: 안재영님 청취율 떨어지니 분노가 뒤늦게 마 돈나
1: 청취율 떨어지나 돈나 돈나
0: 송영재님 마 내가 늙어 사장이

0: 스피드랙 메디카 코리아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렉.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은요,
2: 베이비 파스타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36.6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이 춘천으로 38도였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네. 오르면서 경남 지역을 비롯해서 동해안 쪽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때는 섭

0: 자, 알겠고요. 자, 우리 그 제가 소나기 네. 노래 불렀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지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1: 네. 나는 왜 소나기를 불러?
0: 공유기님 지금 인천에 소나기 내리고 있다고. 와, 아, 비 오고 내려야 된다면서요. 좋잖아요.
1: 남부 지방.
0: 그럼 나 형 그러면 남부 지방 소나기.
1: 나 이제 안 오면.

0: 근데 김명곤님께서 살짝 슬픈 문자도 뭡니까?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해주세요. 네. PD님 마음에도
1: 소나기
2: 실명되고 해줘.
1: 조피핑 소나기
2: 오늘 하루는 비가 쭉쭉 내리고 예. 또 내일 생 모레 내일부터는
1: 그럼요.
2: 또 이제 딱
1: 비가
2: 해야죠.
1: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땅이 촉촉해지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우리의 청취율은 계속해서 잘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2: 우리 KBS 근처에만 만물이 소생해야지.
1: 아니 우리 조피핑한테 네. 10월에는 제가 한번 큰 선물 한번 드리겠습니다.
2: 와~
1: 기다리고 계세요. 청취율이라는 큰 선물을 제가 한번 1등이라는 큰 선물까지는 모르겠지만.
2: 네 입에 소나기 좋네요.
1: 1등은 좀 모르겠고 아무튼 최대한 대폭 상승해야
2: 아, 그러니까 말이라도
1: 선물 한번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그래. 알겠습니다.
1: 보세요. 예.
0: 네. 천정희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맑음입니다. 왜요? 아들이 휴가라고 주말에 여친이랑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해요. 와. 남편 아빠는 빼고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전 맑음이에요.
2: 도대체 또 아빠는 얼마나 또 이상한 말 많이 하길래 싹 빼고 그냥 엄마만 데리고 그래 좋네요. 여친이랑 아유 좋겠다. 가서 너무 너무 재밌을 수 있겠다.
0: 네.
2: 친구 같은.
0: 맞아요,
2: 네.
0: 맞아요.
2: 네. 잘하세요. 아들의 여자친구, 예, 친구 같은 사이로 갔다 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자, 우리는요 네. 이제 4부에서 또 쪽지 상담소로 여러분들 돌아올게요.
2: 네, 그렇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5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아직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반짝거려서 제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1: 아, 이거는 뭐 그렇게 왜 그러시죠?
2: 왜 그러시죠?
1: 잘 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밥이 너무
2: 왜 그러시죠? 뭐예요 멘트가?
1: 아니 왜냐면은 내가 왜 초라해 보이는 거죠?
2: 아니 뭐 다른 사람이랑 또 비교했을 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SNS가 또 특히 또 그렇게 다른
1: SNS가
2: 삶과 나의 내 삶을 비교하기가 참 좋아.
1: 여러분 자꾸 우리는 SNS를 내가 또 이거 잔소리한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정치를 떨어.

0: 아, 감사합니다.
1: 천억 우와, 걸어.
2: 그러면 천억이요? 옆에서 네. 이제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있으면 좋다.
0: 아, 네. 다 사드립니다. 네. 천억 있으면.
1: 다 사준다고 먹을 거?
0: 네.
1: 넌 돈 모으긴 그렇다. 악착같이 모아야 돼.
0: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천억 있으면 다 산다고.
1: 네. 네. 화이팅.
0: 지금은 999억 5,800만 원이 모자라요. 자,
1: 예. 꽤 많이 모자라지만 해보세요.
0: 다음 사연 볼게요.
2: 네? 네. 1311님의 고민입니다. 남자친구가 음식을 싸왔다며 연락을 하는데요. 문제는 꼭 먹다 남은 걸 포장해서 줍니다. 새 걸로 주문해서 갖다 주면 좋을 텐데 먹다 남긴 거 주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남친은 손도 안 대서 깨끗한 거라고 해요.
1: 하, 이거는 먹다 남은 걸 어렵다.
2: 먹을 걸 보면 여자친구가 생각은 나는데 새 걸로 주문하기보다 이렇게 남았을 때 주고 싶은 마음인 거네요.
0: 뭐 인도 분이신가요? 남았을 때?
2: 아, 남았을 때.
1: 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0: 뭘 세 번째. 뭘 원인을 찾아냈다고.
1: 정치율 하락의 원인을 아, 세 번째 걸 또 찾아냈네.
0: 아, 형 십자가를 다 나한테만 지게 만드네.
1: 아, 예.
0: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분들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아까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뭐 네. 남으면 이제 막 아, 야 이거 싸가면 되는데 이거 왜 안 싸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1: 그러니까
0: 수 있어.
1: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걸 싸가는 사람이 네. 체크를 잘 하세요. 진짜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은 거 네. 그거 갖고 가면 안 돼요.
0: 그래.
1: 양도 조금 풍성하고.
0: 그리고 좀 이게
1: 이게 좀. 아 어차피 새로 담는 거긴 한데 좀 향이 그러지 향이 정말 쥐똥만큼 그래. 들어있으면 그건 진짜 기분 나쁘지.
0: 무드가 없지. 그러니까 그 부부끼리는. 살다 보면 같이 뭐 밥 먹다가도 싸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근데

0: 아예 고개를 숙여 들어가서 귀에 뭐 이어폰 꽂고 네. 자기 핸드폰 보거나 그러니까.
1: 저는 그래서 따지자면 그 버터링 쪽으로 타는 것 같아요. 버튼 좀 타가지고 네. 앞에 앞만 보고 있어요.
2: 앞만
1: 네. 보고 있고 아, 예,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네.
2: 근데 또 누가 만일 어머 남창희 씨 아니세요?
1: 이렇게. 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 인사 잘해요. 어, 예, 네 그렇습니다. 눈 마주치면 바로 인사해요. 예. 외침 눌러드릴까요? 예 이거 잘하죠. 예.
0: 그렇습니다.
1: 근데 저 웬만하면 좀 앞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2: 네. 예. 네. 정양민님께서는요, 저는 최대한 안쪽 뒤에 탑니다. 사람들이 제 뒷모습 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0: 아, 저 끝으로?
2: 그럴 수 있죠.
1: 저는 오히려 앞모습 보는 게 별로예요. 뒷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2: 예. 아, 그러면은 예.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벽 쪽을 향해서 계신 거.
1: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타시는 분들이 되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2: 강아지 있는 예. 분들은 벽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 앉고 타시더라고요. 예.
0: 예. 그럼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세요. 아 이거.
1: 자 아무튼 예. 저기 성우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타고 싶은 타,

0: 다행이에요. 김은영 씨가 소나기란 단어를 여러 번 들으니까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1: 그래요. 네. 맞습니다.
0: 잘했습니다.
1: 미라가 기우제 방송이네요. 구진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필요한 곳에 잘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은하 님이 오늘도 소진 님이 추천해주는 관광지가 기대돼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코너 시작해봐야죠. 소진 씨가 외쳐주시죠.
2: 소진픽 나들이 상담소.
1: 네, 소진 씨가 추천하는 2주의 나들이 명소,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2: 네, 오늘은 너무 더워서 이 더위를 잠깐이라도 피하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맞아요.
2: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지역을 소개해드릴게요. 휴가를 아직 못 가셨다면 이곳을 추천하는데요. 바로 강원도 평창의 대관령입니다.
1: 대관령.
2: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6.6도까지 올랐지만 대관령은 29.7도로 서울보다 7도 정도 낮아서 한낮에도 산책하기에 좋고요. 대관령은 열대어도 없어요.
1: 네.
2: 아침 기온이 20.5도 정도로 선선해서 와.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곳입니다. 대관령이 시원한 이유는 네.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해발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약 0.65도씩 낮아지는데 대관령의 해발고도가 약 700에서 1100m 정도로 평소에도 평지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낮습니다. 참고로 와. 서울 북한산의 해발 고도는 836.5m니까요. 대관령은 북한산 꼭대기에 위치한 고원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러면 이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인데
2: 네.
1: 고층 아파트 쨍 꼭대기 살면 좀 덜 더워요?
2: 네. 햇볕이 더 가까이 있어서 예. 좀 덥다고 하더라고요.
1: 거긴 더 더워요?
2: 근데 살아봐야 알 것 같아요.
1: 해발 고도가 높아서.
2: 아직 그 몇 층 사세요?
1: 저요? 9층이요.
2: 저도 9층 살아가지고.

0: 대관령에서 숲길을 산책하고 싶다면 오대산 국립공원과 월정사 주변 숲길을 추천하는데요. 오대산은 산 정상까지 오르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숲길이 있어요. 울창한 전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맑은 공기와 새소리, 계절마다 달라지는 숲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경사가 완만한 길이 많아서 가벼운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좋습니다. 특히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월정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오대산을 대표하는 산책 명소인데요. 월정사 일주문에서 시작되는 약 1km 남짓한 길에는 수백 년 된 전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이어져 있어서 마치 숲속 터널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걷는 동안 은은한 나무향과 고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을 쉬어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금 더 역동적인 산행을 원한다면 선자령을 추천합니다. 대관령 북쪽에 자리한 선자령은 해발 1157m로 백두대간의 주등선에 우뚝 솟은 봉우리여서 공기가 맑고 시원하고요. 선자령은 왕복 약 10km 거리여서 보통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만한 능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드넓은 초원과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즐기는 트레킹부터 제대로 된 산행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어서 초보 등산객도 큰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1: 좋습니다.
0: 네, 월요일부터 동풍 불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동해안 쪽이 시원하거든요. 대관령, 뭐 태백 이쪽뿐만 아니라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안이 시원하니까요. 이번 주 휴가 가신다면 동해안 쪽 추천합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평창 가시면 그 무분이몬에 가셔가지고
0: 네.
1: 저기 분식도 좀 드세요.
2: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밥 입에 가득 문 채로 예. 평창에 계실 때 평창에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 밥알이 튑니다.
0: 아, 평창.
1: 청취율이 왜 떨어지는지
2: 오수진 씨가 원인이 많다고 오수진 씨가 원인이 많다고 지금 보내주셨고요. 예. 병열구 씨가 21층 사는데 볕은 뜨거워도 바람은 잘 불어요. 바람은 잘 분다고.
0: 근데 후텁지근한 바람이라고 하셨어요.
2: 네, 그럼 뭐 예. 더우네요, 그러면.
0: 네, 예. 덥네요. 네, 알겠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 또 소진 씨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0: 가야 할 시간인가요?
1: 가야 해. 가야 해. 소진 가야 해.
0: 안녕히 계세요.
2: 상태 안 좋다. 빨리 가.
1: 안녕히 계세요.
3: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4: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3: 명절 선물은 이제 너두. 검색창에 이제 너두.

0: 또 금방 찾았는데 양 이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연을 갖고 다음 주 송소진에게 야 소진아 양 이빨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취율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을 거예요.
0: 양 이빨 때문에요.
1: 자, 자, 우리 홍대광의 I feel you 끝곡으로 들려드리면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12일 쌓여갑니다. 우리들의 공격 여러분의 공격 제일 소중합니다. 바이바이.

KBS 크래프엠 57번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양화대교 1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이후 동부간

까지 정체, 반대 일산 방향도 시흥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한흐름에 밀려 지나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술 마셨는데 대리 오...

여러분, 손바닥을 쫙 펴보시겠어요? 다른 손가락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굵고 짧은 손가락이 보이죠? 엄지손가락.

확실하게 보여주는 쉽고 기분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누군가를 향해 번쩍 치켜세우는 겁니다. 그렇고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겠죠? 최고!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내 거 중에 최고 이현. 8월 5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지를 문에 살

0: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이번 주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속 명문장을 따라 쓰며 20권의 감동을 한 권으로 만나는 토지 필사노트.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랑하기 좋은 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공연과 책 게시판 공지사항 읽어보신 후 신청글 남겨주십시오. 10분을 추첨해서 책 한 권씩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주 근접이 아니라 직장과 우리 집이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긴데 진짜 다른 분보다 더 성실하게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퇴근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오늘 내일 이때가 고비인 것 같더라고요. 3821 언니 여기 동인천인데요 비가 미친 듯이 와요. 더위가 이 김에 식어가는 것 같아 그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인천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진짜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김효진 씨 이게 얼마만인가요? 보이는 라디오라기에 모바일 앱 콩으로 들어왔어요. 고추장찌개 하려고 마트에 왔거든요. 덥지만 칼칼한 게 땡겨서요 하셨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우리 지난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즘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지난주에 김혜수 배우 김재철 배우 오셔가지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 했었고요. 요즘은 주 1회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덥지만 칼칼한 게 당기는 게 아니고요. 더워서 그런 거예요. 더워서 입맛이 없고 하니까 뭔가 자극적인 게 이렇게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럴 땐 그럼 먹어줘야죠. 그럼요. 고추장찌개 좋아요.

사랑하기 좋은 달. 2400원. 오, 휴대전화 뒷번호 좋은데요. 2400. 어머니랑 같이 사는 45 미혼 남성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로 강원도 양양 자연 휴양림 당첨돼서 다녀오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덥다고 안 가신대요. 취소하면 위약금 80%라고 하는데 저 혼자라도 갈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친구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 유유. 아니 이게 유유로 끝날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진짜 일단 효자시고요. 어머니 모시고 살고 또 휴가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약금 80% 정도고 또 자연휴양림 이런 데가 요새 진짜 인기여가지고 여기 예약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도전을 해두셨거나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효자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위약금 80%라는 건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아니 혼자 나 혼자 가서 무슨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는 이분이 45이면 어머니가 한 70대이실 것 같은데 너무 더우면 움직이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오가는 것도 더울 수 있잖아요.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호두과자라도 사고 이것도 더우실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폭염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약간 늘 어머니가 붙어 계셨잖아요. 서로 약간 좀 뭐 2박 3일이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삶을 한번 또 짧은 기간이나마 누려보고 그리고 혼자 가서 무슨 재미야? 재미있습니다. 혼자 가서 저 같으면 제가 재미없다고 하실까 뭐라고 할까 봐 그러는데 저는 책을 몇 권 챙겨갈 것 같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냥 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자연. 멍하고 그냥 숲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아마 도시보다 기온이 5도씩은 더 떨어질걸요? 아침 저녁 숨쉴만 할 거예요. 다녀오십시오. 무조건 밀어드립니다.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며 효자 칭찬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고보균 씨. 며느리가 고구마 순김치는 무슨 맛이냐고 했던 게 생각나서 없는 솜씨지만 고구마 순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맛있게 잘 먹었다면서 둘이서만 보자고 뮤지컬 티켓을 예매했다네요. 아주 가끔 이런 이벤트가 참 살맛나게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야, 이 진짜 부러운 집들입니다. 그죠? 오, 시어머니도 너무 감사하고 요건 며느리도 참 예쁘네요. 요 댁은 그냥 어머니 감사합니다만 해도 사실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어머니 용돈 좀 봉투에 넣었어요. 어른들이 현금을 좋아하시잖아요. 계좌이체보다 현금을 좋아하시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가끔 신권을 은행에서 바꾸는 게 예, 어른 용돈이죠. 뭐 별거 있나요. 조카들 용돈이랑.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예쁜데 어머니 우리 둘이서만 봐요. 뮤지컬 예매했어요. 아, 여러분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상품권 고보균님께도 보내.

0: 설치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예방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당황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성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거절하지? 그 생각부터 하고 있는데 그가 내 말을 황급히 막았다. 천천히 생각하고 말해줘요. 한동안 애매한 관계로 지냈다. 사무실에서 눈만 마주쳐도 환하게 웃어주고 틈만 나면 나를 챙겨주는 사람. 정말 기다려주는 게 맞나 싶을 만큼 그의 마음이 자꾸만 다가왔다. 난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1457 이어서 이순옥 씨. 남자분이 절대적 확신을 심어주셨네요. 확신이 뿌리를 내려서 마음을 열게 되셨군요. 뭐 잊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쁜 사랑하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순옥 씨처럼. 조인경 씨도 분명한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이유도 안 돼요. 라고 역시 격려해 주셨고요. 김하정 씨. 저는 헤어질 남친도 없는 솔로인데요. 누가 있을 때 행복을 즐기세요. 아니 굳이 본인 얘기는 안 하셨어도 되는데. 우리가 안 물어봤잖아요. 솔로인지 아닌지. 근데 굳이 꼭 이렇게 되죠. 나는 솔로인데. 아 진짜 왜 그러셔. 그냥 사랑만 하시면 되지. 왜 뭘 망설이셔. 아니 뭐 한 번에 아프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랑만 하시면. 이런 마음 들죠. 김화정 씨였고요. 6932. 옛날 기억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잘 되셨어요. 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이름 밝히셨어요. 정혜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에게 프로포즈도 받았는데 제가 더 천천히 가보자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기 옆에만 있어 달라고 그러네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생각과 마음은 훨씬 깊고 멋진 사람이에요. 소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잘 지켜나가시고 조금 더 용기 내셔도 우리 모두 그러기를 응원합니다.

0: 증권, 종근당 건강,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슬레나제,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시

0: 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왔는데요. 또 퇴근길 곳곳에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기름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종암분기점부터 여파 받습니다. 예후 정릉터널부터 속도 내려가고요. 뚝섬로 서울숲 방향 서빙고부터 성수대교 지나는데 25분 이상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반대 일산 쪽도 안현에서 송내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송내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사육교 3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하면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이후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나 올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0: 라디오 보시고 또 라디오 들으시면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들을까요?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메디카코리아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0: 역사적인 순간인 게 그 제가 25살 4살 때 선생님 네. 처음 뵙고 거의 한 15년여 만에 그 같은 스튜디오의 동료로 뵙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선생님은 이미 사랑하기 좋은 날을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저로서는 이게 출세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네.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1: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가 네.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0: 네네.
1: 야 우리가 사제지간이라고 하면 저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니 여대에서 강의하지 않았나? 숙명여대 나오셨고 숙명여대에서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실 거예요.
0: 네네.
1: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0: 사실은 제가 숙대 명예 숙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제가 무려 9학점이나 예. 숙대에서 수강을 했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저희 학교에 실기 수업이 없어갖고 그 신문 방송학 실기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숙명여대에서 수업을 3개나 수강을 했고요. 그 중에 2개를 이금희 선생님 수업을 수강을 해서 A 플러스를 받았다.
1: 맞습니다.
0: 예, 제 인생 최대 업적 중 하나예요.
1: 두 과목

0: 사연인데 이렇게 눈에 띄었나 봐요.
1: 아니, 유달리 이렇게 거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렇다고 하네요.
0: 네네. 그 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요 분까지만 소개해드리고요. 정수연 씨, 대도시의 사랑법 작가님 아니세요? 와,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영화도 봤습니다. 얼굴을 보니 예전에 TV에서도 뵀던 분이라 내적 친밀감에 얼른 보냅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1: 실제로도 TV에 무려 제가 5개의 고정 프로그램에 정말로. 출연을 했었고요. 네. 사실은
0: 뭐 방구석 일렬도 그렇고.
1: 맞습니다. 네. 또 이금희 선생님과 함께했던 조인 마이 테이블이라는 또 여행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
0: 저희가 더블 MC를 했었거든요. 그때.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런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알아봐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그러게요. 저희 네. 진짜 그때 너무 행복하게 프로그램을 같이 시작해서.
1: 근데 사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거의 하루에 거의 2시간, 3시간 자고.
0: 그렇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어서.
1: 맞아요. 지방 다니느라고 네. 힘들었는데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오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 이제 나오신 이유가 바로 지난 7월 22일에 나왔죠? 5년 네. 만에 신작 지푸라

0: 이야기일까요? 궁금하네요. 지푸라기 왕관이라니.
1: 아, 너무 정확하시고요.
0: 그렇죠.
1: 힘겹게 자리를 지키다 못해 욕망에 가득 차서 밥상을 뒤엎고 어떤 판을 다 뒤엎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살인사건과 치정과 욕망과 그러니까 인간이라면은 겪을 수 있는 오욕칠정이 다 담겨있는 그런 소설이다.
0: 미스터리하고.
1: 예, 그렇게 제가 한번 감히 표현을 해봅니다.
0: 근데 진짜 먼저 재미있게 읽은 독자로서 지금 생각하니까 등장인물 모두가 다 짠하네요.
1: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랑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성이고 뭐 1950년에 태어났고 엄청난 부자고. 근데 그야말로 어떤 내면의 결핍이랄까 사회적 압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순간 아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쓸 욕심을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인물의 내면에 쉽게 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진짜 금방 빠져들어요.
1: 네.
0: 네, 첫 장 두 번째 장 넘기면서부터 빠져들어요.
1: 아, 이금희가 보증한 두 번째 장부터 완벽히 입되는 소설.
0: 첫 번째 장부터인데.
1: 아, 그러면은 첫 번째 장부터로 정정하겠습니다.
0: 네네. 네네. 여러분 혹시 박상영 작가님을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1: 네. 네.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제법 계세요.
0: 놀랍다.
1: 네. 농담입니다.
0: 이런 네. 성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1: 아, 성격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0: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금세 친해지고.
1: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한국 방송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안 어려워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없어요. 저를 다 어려워하는데.
1: 제 생각에 KBS 사장님 선생님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니까. 한번 뵀나? 그때 행사 예. 때?
1: 저는 우리
0: 60주년 때 한번 뵀네요.
1: 너무 편해요 사실은.
0: 그러니까 우리 예. 10년도 넘었죠.
1: 이제 15년 정도.
0: 거의 그 정도 됐어.
1: 저도 이제 어느새 춘추가.
0: 진짜
1: 제법,
0: 예. 웬일이에요. 어쨌건 저희가 한번
1: 죄송합니다.
0: 소개를 해드리면 2016년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로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을 했고요.
1: 네.
0: 2019년 중편소설 우럭한 점 우주의 맛으로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 2022년 그 유명한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역대 한국 작가 후보 중에 최연소였죠?
1: 네. 아직도 최연소긴 한데.
0: 예.
1: 이제 더 이상 연소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0: 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이렇게 팬인 마음을 담아서 캐릭터 빌딩에 힘써봤다.
1: 아우 너무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아우 저 큰일 났네요. 피디님 양복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
1: 우리 피디님 평소에 정장은 잘 입고 다니셔서 괜찮아요.
0: 입으시는 옷 입고 또 네,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1: 2758 얼마 전 랜선 사인회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책이 와서 펼쳐봤는데 이름 앞에 러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50대인데 많이 설렜습니다. 작가님 책 너무 재밌어요. 2758
0: 50대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1: 왜 갑자기 네. 그런 얘기를 왜?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 오니까 저 역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네. 제 사랑이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며 부디 재밌게 읽어주시기를 네 앞으로도 예.
1: 자 작가님 작가님을 모셔서 제가 네. 너무 좋은 마음에
0: 네
1: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 퀴즈는 상품이 진짜 제가 받고 싶은 거거든요.
0: 네.
1: 작가님이 퀴즈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정답은 1번 지푸라기였습니다.
1: 맞춰주신 분 가운데 5분 추첨하겠습니다. 한강 유람선 또 장음으로 했구나.
0: 한강 유람선
1: 탑승권 그리고 가서 이제 치킨 콜라 드시라고 치킨 콜라 세트 같이 이제 5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당첨자인지 아닌지 그 5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0: 혹시 한강 유람선 타보신 적 있으세요?
1: 무슨 촬영 때 한번 타본 것 같아요.

0: 소설이 쓴 거거든요. 아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겠다. 네. 읽는 수밖에 없겠네요.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네.
1: 이런 식이라니까요. 네, 이런 분이십니다. 작가님 너무 재미있네요. 자꾸 끌려요. 책이 더 궁금해집니다. 9444. 금연이가 꼼짝을 못하시고 화통하게 웃는 소리가 너무 시원해.
0: 어, 근데 제가 실제로
1: 진짜 그렇습니다.
0: 거의 그 바람이 일 정도로 발성이 너무 좋으셔서. 예.
1: 아니 같이 프로그램 촬영하러 다닐 때도 네. 왜 이제 저희는 이제 출연진이니까 제작진이 먼저 카메라 세팅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카페에서 좀 기다리고. 네. 그런데도 진짜 카페에서 잠시도 안 쉬고 저

0: 그 추천사를 두 분의 특별한 분이 써주셨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사실은 너무 바쁜 또 심은경 배우님과 김은희 드라마 작가님께서 네. 써주셨어요. 사실 이런 분야에 또 정통한 분들이시고

0: 아리아나 그란데 트와일라이트 존. 박상영 작가의 추천곡을 들으면서 선곡 추천들이 다 감다살이라고 민윤기 씨가 그러셨어요.
1: 아, 감이 살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0: 예, 진짜 다 좋은데요. 아, 노래
1: 이동훈 님께서 혹시 오늘 사랑하기 좋은 날에 지푸라기라도 잡으시려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라고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지푸라기라도 사로잡으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0: 근데 네. 이미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작품 자체가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쪽에 제안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1: 맞아요. 여러 군데에서 사실 네. 제작사에서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네네. 아직 그 조건이 다 맞춰지진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그치. 열려 있으니까 듣고 계신 제작사분들 예. 절찬히 연락 바랍니다.
0: 네. 8988. 저요. 정말 독서랑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인데 두 분 덕분에 정말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가 궁금해져서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솔직히 이게 제가 써서가 아니라 독서랑 거리가 머신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내가 진짜 책 한 권 읽었다라는 효능감을 느끼기 좋은 그런 읽기 쉬운 책이시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0: 그러니까 읽으면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 이런 느낌보다 내가 드라마 한 편에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가독성 좋은 책이라서 네.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면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읽을 수도 있어요.
1: 네. 앉은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0: 2369 은희경 작가님의 새 선물이 인생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인생책 있으세요? 작가 지망생에게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아, 인생책 너무 많은데요. 마침 또 은희경 작가님의 최근작인 시간의 감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워낙 잘 써오셨지만 최고의 작품이 갱신하셨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0: 꼭 봐야겠네요. 네,
1: 혹시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오신 분들 그럼요, 혹은 예. 새 선물을 재밌게 읽으신 예. 분이 계시다면은 노년의 어떤 그 아이러니가 담겨있는 소설 시간의 감촉을 읽어보시는 것도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은희경 선생님은 그 이금희 선생님과 함께 속대를 대표하는 숙명인이죠.
0: 저는 감히 거기 끼지도 못하죠. 이경 작가님 정말 너무,
1: 너무
0: 대단하시죠.
1: 함께 껴계신 것 같은데.
0: 네. 잘 껴있겠습니다. 네. 네. 자, 상영 작가님 글 쓰다 안 써질 때 어떤

0: 요즘 한국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1: 그럼요. 예. 진짜 핫해요. 예. 예. 자, 이제 오늘 끝곡 소개해 주시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벌써 끝곡이에요? 저는 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1: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0: 그럼 벌써. 다음 방송까지도 있으면 안 될까요?
1: 있으면 너무 좋지만 네. 효정 씨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효정 씨한테 한번 문의를 네, 네.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그 전에 제가 골라온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어떤 또 청취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한민국 국문과가 낳은 걸출한 어떤
1: 뮤지션.
0: 문학인이자 네, 네. 뮤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할로로. 예, 시의 영영이라는 노래 제가 네.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사도 아름답고 음률도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1: 네. 네. 끝인사 보면서 좀 네. 해주시죠.
0: 네. KBS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 별밤에도 놀러 오세요.
1: 뭐죠 이건? 끝인사가 왜 이래요?
0: 네, 저는 조금 빼가려고요. 월요일 별밤.
1: 저는 저의 제자이자 이제 동료죠. 뭐 이제는 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계속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잘 다녀오세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박상영 작가였습니다.

0: 날 4부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제공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8월 선물입니다.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 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널이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KBS 크래프엠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퇴근정체가 풀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사고 때문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월곡램프 2차로에 사고나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북부간선로 구리방향 하월곡 1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신내나들목부터 쭉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데 50분가량 걸리고요.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향, 하남분기점부터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지체 서행합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오

작은 일에도 웃고 작은 행운에 설레고 작은 성과도 기뻐하기. 그런 순간순간이 모이면 제법 행복한 하루로 완성되지 않을까요? 오늘 만난 작은 기쁨과 설렘 우리 같이 나눠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상파 라디오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차지했답니다. 유후! 아, 근데 진짜로 우리 볼꼭분들 덕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숨어서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어제도 숨어서 듣다가 사연 보내주신 분이 또 계셨고, 그리고 줄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응원해준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덕분에 1위라는 좋은 그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이

0: KB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세.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위제로
8: 소화 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8: 과식계도 제로제로
7: 위제로
8: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8: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야.

쩡지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쩡!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여러분은 사연만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쿠키 앤 치즈 조각 케이크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했는데 그게 진짜 아니었다는 거 오늘 비로소 알게 된 거죠. 3188님, 볼륨 샤이 청취자 40대 언니예요. 청취율 1위가 어떻게 작은 기쁨이에요. 아주 아주 큰 기쁨이에요. 누리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어, 감사합니다. 저 마음속으로 정말 누리고 있어요. 어, 근데 정말로 이게 이제 샤이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오늘 또 알게 됐네요. 그쵸? 저희는 VOS의 뷰티풀 라이프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한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와, 이 한마디로 근데 사례를 녹은 것도 저는 어머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예민하신 분이나 더 짜증이 많으신 분들은 저런 말 하나로 변화되지 않아요. 위생 상태가 지금 너무 엉망이라 내 여행이 다 망쳤어. 지금 호텔 다른 데 갈 거야 나는. 난 진짜 다른 데 가. 나 이렇게 못해. 여행 지금 이거 여행에서 호텔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그 한마디로 그래 내가 너무 짜증났다 좋게 생각하자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그 노래 알죠?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내려가는 춤 그 한창 핫했었잖아요. 그 CM 송에 맞아. 우찐따찐따찐찐찐니네니 이 노래도 많이 들었어요. 저 이 노래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춤추고 그리고 YMCA 하고 춤추고 그 꼭지점 댄스 꼭지점 댄스를 저는 많이 췄거든요. 맷돌춤 맞네. 모두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5098님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진지하게 얘기할 겸 족발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풀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이미 족발을 고르신 것부터 두 분 얘기 잘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쌈 하나 싸드리세요. 쌈 상추에다가 족발이랑 막국수랑 이제 마늘 넣고 내가 미안했어 쌈 싸드리면서 서로 좀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918님 오늘 남편이랑 싸웠는데요. 라디오 들으며 서로 리액션 하다가 눈 마주치고 웃었네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금방 사소한 걸로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3223님 푸시켓 돌스의 돈차 입니다. 아 이게 돈차구나. 돈차. 아, 돈차네 이거. 맞아요. 아 저의 MP3 송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별별별 이거를 꼭 넣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비 선배님의 길에서 길에서 그리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원더걸스 선배님들이 이제 데뷔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 Wishing on the Star 뭐 약간 이런 노래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그런 노래들을 MP3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도경수의 Sing Along.

3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걸? 하림 훈라면.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시간은 아닙니다만 진도일 작가님, 장달래님과 함께 할게요. 어플 콩으로 놀러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인간관계, 진로상담, 기타 등등 장르 구분 없이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주야일조 하나, 이곳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세상 가까워지는데요. 우린 두 번이나 같이 먹었잖아요. 이제는 뭐 패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 장들레님, 진돌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가 오늘 스마일 이거를 달아서 그런지 더 밝게 시작이 됐네요. 어떠세요? 이런 거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1: 딱히 별로 없었는데 네. 너무 그 다르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지네요.
0: 집에까지 달고 가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2: 저는 여기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모든 분이 이 스마일을 딱 달고 계신데 네. 그 스마일 아래 얼굴들이 굉장히 직장인의 표정이어서 데뷔가 이렇게 심하게 보여갖고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0: 아, 그랬구나.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9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조금 이제 어두워지는 시간이

0: 하지 않아요? 다른 과일 넣으세요?
1: 화채는 사실상 수박이 사실 기본 베이스일 뿐이지 그냥 뭐 넣으면은 거진 다 화채가 되지 않나요?
2: 그렇죠.
0: 그렇긴 해요. 뭐 귤도 넣을 수 있고
2: 호르츠 칵테일도 넣을 수 있고
0: 넣을 수 있고 근데 딸기 우유는 조금
1: 딸기 우유 진짜 맛있는데
0: 그래요? 그럼 진돈이 100% 딸기 우유다.
2: 그러네.
1: 저 무조건 딸기 우유
0: 먹죠. 그럴 수 있겠다. 2632님
2: 가사 좋다. 취향 공유.
0: 이게 짭조름한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네. 약간 이제 단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2: 그렇죠.
0: 그리고 꽉 과자랑 봉지 과자 또 이렇게도 나눠진단 말이에요.
1: 맞죠, 그러니까. 맞죠.
0: 근데 겹치는 거 들고 오면 벌칙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재밌죠 이거.
2: 그렇군요.
0: 미리 물어보지 말아야지. 박광식님 빵은요 해주셨네요. 빵 파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빵 파티.
0: 빵 파티.
1: 빵 파티 하면은 왠지 좀 자존심이 걸릴 것 같아요.
0: 맛있는 빵이 줄 서서
1: 분명 내가 먹은 빵 중에 분명히 맛있는 빵이 있을 텐데 네. 그거를 꼭 가져와서 이분들에게 좀 먹여드리고 싶다. 그런 약간 좀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기도
2: 그러니까요.
1: 해요.
0: 빵은 왠지 다들 줄 서서 사올 것 같아. 거의 그 정도의 이제 싸움이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맞아요.
0: 정여미님
2: 과자 파티 하는데 컬러별로

0: 고민을 의뢰해 주세요. 책택 되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은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이은지님. 일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야 하는데요. 스몰 토크를 너무 못해서 고민입니다. 날씨 얘기도 하고 점심 뭐 드셨냐 얘기도 하고 최근 근황도 다 물어보거든요. 그 뒤에 대화가 뚝뚝 끊겨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어렵지.
0: 너무 어려워요.
2: 맞아요 맞아요.
1: 어 진돌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 스몰 토크
2: 근데
1: 어떠세요?
2: 저도 생각보다 되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뭐 날씨 얘기 좀 여쭤보고 뭐 드셨냐 여쭤보고
0: 네
2: 그거랑 저도 딱히 뭐 할 얘기가 없어갖고
1: 그럼 그 침묵을 좀 버티는 힘이 있으세요?
2: 아 저는 오디오가 비는 걸 또 못 참아요.
1: 아 저도.
2: 네. 네. 그래서 오디오가 비는 걸 못 참아갖고 그냥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0: 그래요?
2: 뭐 안경이 너무 이쁘시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오 나도 이런 안경 갖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못 찾았지? 약간 이러면서
1: 그러니까 보이는 걸 계속 얘기를 네. 하는 네. 걸 선택하시는구나.
2: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보면서 뭐 칭찬 같은 걸 해주면은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0: 맞아요.
2: 모자 얼마 주고 사셨어요? 나도 갖고 싶다 아마.
1: 모자 토크부터 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2: 네.
1: 어 들르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0: 저는 스몰 토크를 정말 못해요.
1: 어? 진짜요?
0: 진짜 제가 잘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진짜 못해서 그냥 절단기예요. 다 뚝뚝 끊어져요.
1: 토크 절단기 있네.
0: 제가 죄송해요.
1: 근데 이게 뭔가 그거를 뭔가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절단 될 때마다
0: 너무 불편하죠.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1: 그러시구나.
0: 네.
1: 이래경님께서 진돌님 시구하러 가셨을 때 선수분들과 스몰토크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아 일단은 저는 최근에 스몰토크로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인식이 좀 골고루 퍼져 있는 이제 MBTI.
1: 아 그렇죠.
2: MBTI를 일단은

0: 뭔가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진짜 코 터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1: 어, 그래요? 네.
2: 이혜성님, 식빵이랑 콜라는 기본으로 준비하고 속 재료만 가져와요. 랜덤 샌드위치 재밌겠다요 해주셨네요. 그래, 식빵은 있어야죠. 양생추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효정님,
3: 달고나 뽑기예요.
2: 오, 거기에 뭐 넣죠?
3: 달고나 뽑기는 넣기보다는 아, 계속 그거 이렇게 뜯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늘로
2: 우리,
3: 해갖고
2: 우리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동동님,
4: 마라탕 파티 어떠신가요?
2: 마라탕 좋아하는 재료를 넣기?
4: 그 이것도 또 가스보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2: 아 근데 이거 좀 재밌기는 하다.
4: 그러니까요.
2: 이거는 어떠한 여기선 할 수 없고 어떠한 우리가 숙소 어 맞아 마라탕집에서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몰래 시키는 거예요 재료를.
4: 어, 너무
2: 각자
4: 좋네요.
2: 한 명씩 몰래 어 한 번씩 갔다 와가지고 몰래 넣기. 그래서 아. 마지막에 뚜껑 딱 열어가지고 이것만 먹기. 정유미님,
3: 붕어빵 파티 해주세요.
2: 아 근데 다들 파티. 너무 좋아하신다 그쵸? 남동원님,
4: 오징어 게임인가요?
2: 그러다가 집에 못 가요 한 명.
3: 여긴 상금도 없이 집에 가는 게 상금인데
2: 퇴근이 상금이죠.
3: 벌칙만 있네요.
2: 아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사연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채림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큰 고민이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광고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발전하면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연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떨어지게 생겼어요.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요, 마케팅을 할 줄 아니까 너튜버 쪽은 어떨까 싶네요. 하는 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지 아니면 AI 시대를 인정하고 쿨하게 뒤돌아서야 할지 고민입니다. 30대 초반이라서 더욱 걱정이 많아요.
4: 네, 첫 번째 의뢰, 30대 초반이고요. 10년 넘게 광고 마케팅 일을 하고 계신데요. AI 인공지능 때문에 타격이 정말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볼까 아니면 하는 일을 유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고민하고 계세요.
2: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거 그쵸.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그쵸?
3: 네, 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 것만 같은 질문을
2: 아 그러게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달래님, 진돌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에 우리 의뢰가 들어왔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일단은 저도 AI를 최근에 좀 되게 많이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다방면에서.
1: 네.
2: 근데 저는 오히려 AI를 좀 신기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막 되게 전문적인 일 아니면 뭔가 되게 복잡한 일 이런 거를 AI한테 저는 시킬 줄 알았는데 저는 되게 쓸데없는 걸 자꾸 AI한테 시켜요.
1: 뭐요?
2: 나 오늘 뭐 먹을까?

0: 나의 매력을 정말 다 보여줄 자신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약간 좀 못생겨 나온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이건 조금 옷이 약간 퍼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1: 내려놔야 돼요.
0: 아, 내려놔야 돼요. 네.
2: 그렇군요.
0: 네. 7867님.
2: 지금 하시는 일 하시면서 다른 공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40대이고 음악이 본업인데요. 다른 알바하면서 본업일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0: 근데 공부라는 것은 결국엔 나에게 남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최경원님.
3: 저도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덕분에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났어요. 더 잘 활용해서 결과물 퀄리티도 올리시고 능률도 개선해보세요.
0: 오, 그러니까 오히려 마케팅 쪽에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3: 확실히 이거를 좀 도구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0: 그러니까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어요. 진짜. 그렇죠?
3: 그렇죠.
0: 2231님은 30대 초반이면 AI 때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직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도 10년간 패션업에 있다가 지금 전혀 다른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는 일은 유지하면서 AI를 더 잘 쓸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더 확장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또 막 10년 뒤에 다른 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열어두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청취자분들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이 좀 도움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두 번째 의뢰로 넘어가겠습니다.

0: 익명으로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요, 대화가 거의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새로 산 물건, 여행 이야기 등등 혼자 계속 말을 하고요. 저는 제 얘기 꺼낼 타이밍도 없어요. 제가 먼저 하두를 꺼내도 금방 다시 친구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허전한 기분이 듭니다. 진정한 친구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친구와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1: 두 번째 의뢰는요, 모든 대화가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할지 아니면 대화 방법을 바꿔봐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2: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고민 되시겠어요?
1: 자랑을 많이 하시는
2: 근데 오래된 친구야.
1: 오래된 친구.
2: 여기 너무 어려운 포인트예요.
0: 그러네요. 아, 참.
1: 저는 사실 친구 중에도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2: 어, 거짓말?
1: 그러니까 약간 조금 허풍처럼 하는 건데 저는 네. 그거를 다 믿은 거예요.

0: 감정 소비하지 말고 그냥 만나지 마세요.
1: 감정 소비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이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은영님,
2: 절교하세요.
1: 절교 오랜만에 들어요.
2: 그러니까요.
1: 네, 빠삐 형님 거리를 두세요. 본인 위주의 대화는 쉽게 안 고쳐집니다. 아, 그렇지. 유후님,
0: 오래된 친구여도 불편하면 거리 둬야죠.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이혜성님.
3: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자랑만 하고 대화도 무조건 자기 위주고.
1: 근데 이게 자랑하는 거 자체가 너무 이제 너무 근데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소박한 자기

0: 어쩌구 듣고 왔습니다. 강버터님 노래였죠. 아, 저희가 자꾸 노래 나올 때 더 열정적이게 얘기한다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홍영대님께서 아, 그 얄밉게 얘기한 친구에 대해서 제가 좀 연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러더니 서로서로 이제 얄밉게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그니처 코너죠. 또 추천 시간 돌아왔어요. 벌써. 오늘 또 비전문가들의 추천 시간 진돌님께서 먹기 좋은 야식 또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음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의 야식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0: 뭘까?
1: 마라탕입니다. 마라탕. 아, 아까 마라탕 얘기를 막 하셔갖고 안 그래도 오늘 마라탕을 좀 먹고 싶나 약간 생각을 들었는데 딱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꽂혔어요.
0: 진짜 어머, 맛있겠다.
1: 아, 오늘 같이 약간 이런 저녁에 약간 좀 매콤하면서도 참 약간 그 오묘한 마라탕. 네.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맛있어요.
1: 그러니까
0: 마라탕 필수 재료가 있으신가요?
1: 저는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전부 아내에게 맡겨둡니다. 네, 왜냐면 제가 선택하면은 아내가 다 이제 컷을 해요. 안 돼 해서 일단 아내한테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싶은 거 제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더 얹어요.
0: 그 두 개가 뭘까요?
1: 저는 비엔나 소세지를 하나 두 개씩
0: 항상 소세지 넣으시고.
1: 네, 단백질.
0: 그 당면 뭐 이런 것 쪽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1: 넓적 당면이 아무래도 조금
0: 그렇지.
1: 그렇죠, 맛있죠.
0: 분모자도 너무 맛있는데.
1: 필수죠.
0: 분모자 필수. 어떠세요, 들레님은?
2: 전 푸주를 무조건 먹습니다.
0: 푸주.
1: 푸주 like to 푸주.
2: 야.
0: 아, 근데 마라탕은 진짜 가끔 생각나 밤에.
2: 맞아요.
0: 그 뭐지? 그 꿔바로 잘라서 싸 먹을 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효민님, 저는 마라탕에 분모자 그리고 숙주나물 소고기를 무조건 넣어요 해주셨네요.
1: 좋죠, 좋죠.
0: 장난 아니지. 그냥 맛별로 그 종류별로 다 넣어야 돼. 야채 종류 그리고 약간 탄수화물 종류 그리고 단백질 조절은 쓰리탑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죠. 좋은 야식 추천이었습니다.
1: 아, 감사해요. 맛있겠다.
0: 아, 너무 맛있겠다. 그럼 오늘 딜레님의 노래 추천도 들어볼게요.
2: 네, 오늘 듣기 좋은 노래는 G.O.D의 길입니다.
0: 아, 너무 좋죠 이 노래. 네,
2: 너무 더워서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0: 길을 잃었어요?
2: 네,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 여러분들 다 길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선곡하였습니다.
0: 너무 좋네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비빔밥 같이 비벼 먹고 벌써 일주일이 흘렀는데 오늘 즐거우셨죠?
1: 너무 재밌었어요.
0: 언젠가 또 우리 뭔가 이렇게 랜덤으로 뭐 하나 할까 봐요.
2: 무조건 해야죠.
1: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될 것 같아요.
0: 너무 기대돼요. 오늘 두 분 이거 스마일 배지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G.O.D의 길. 조심히 가세요.
3: 안녕.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아사님께서 그림 뭐예요? 해주셨는데 희대님이 저 방송 중에 제가 저번 주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직접 그려주셨어요. 저를 쩡돌레를 담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희대님. 현수미님은요, 쩡디 오늘 청취율이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제가 다 기분이 행복하네요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너무 선물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듣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윤지성, 조수연 씨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지세트의 몇 번의 여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

0: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요즘처럼 더울 때는요, 기온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숨이 턱 막히고 힘이 쭉 빠집니다. 비슷하게는 습도, 자외선 지수, 미세먼지 농도 이런 녀석들도 오르는 게 달갑지 않죠. 그리고 물가, 금리, 몸무게, 혈당 수치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올랐다 하면 농도 짙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근데 반대로 오르면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주식, 연봉, 매출, 성적, 평점, 체력, 그리고 라디오 DJ에겐 이거겠죠.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최재현님, 헐 대박, 방송 1년 만에 2배요. 천상 라디오 DJ네요. 샴디 대단해, 축하 축하해요, 라고 하셨고. 하, 그러게 말입니다. 참 제가 이 뭐 청취율이 오른다는 게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기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광대가 승천 중이고 어깨가 뿜뿜 올라가 있는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일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자이로 드랍 더 하트, 한키랄 청취율을 저만큼이나 신경 씁니다. 아주 신경 쓰는 기타리스트 신기 자이로 씨와 함께 할게요. 짝사랑 썸 연애 이별의

이종신님, 샴디 청취율 상승에 저도 조금 일조했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사무실 젊은 친구들에게도 혹시 하네씨 라디오 하는 거 알아? 하면서 홍보도 했어요. 샴디 화이팅! 이라고 하셨고요. 아 진짜 이런 게 라디오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뭐 요새는 다들 또 온라인 세상이어가지고 온라인에서만 홍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라디오만큼은 진짜 이렇게 내가 듣는 것들 내 주변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고 이거 재밌다 들어봐라 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진짜 청취율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 종신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조각케이크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분들 뭐 많이 바라진 않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걸 좀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보노보노님 샴디님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외모가 나의 스타일인 거 이것도 저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애 뭐 연애에서 뭐 외모가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끌리는 거는 또 외모일 수 있고 그걸로 만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렛츠고 해보십시오. 우리 영은님 근데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샤페이 보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롤롤님 6개월 터민 게 좀 쎄하지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면 되죠. 고민하시는 거 보니 사연자님은 보고 싶으신 것 같긴 해요. 라고 하셨고 제 말이 롤롤님 말과 이제 동일합니다.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하고요. 6개월 동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들도 조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모르죠. 좋은 인연으로 좋은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듣고요. 자이로 드랍더 아트 만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기타리스트 우리 취기 자이로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0: 잘 살고 있어.
1: 잘 살고 있습니다.
0: 잘 살고 있어.
1: 다들 우리 아둥 우리가 같이 어와둥둥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고.
0: 아둥바둥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1: 어와둥둥입니다.
0: 아둥으로 시작했던 거 같은데.
1: 아둥바둥도 해야죠.
0: 아둥바둥도 해야 되지만.
1: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0: 어와둥둥도 해야 된다.
1: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더 즐거움 느끼게 해드려야
0: 돼요. 맞아요. 맞아요.
1: 민윤기님께서 한케라 청취율 1등 공신 공동 주역인 자이로는 웃고 있다라고 하시고.
0: 1등 공신이라뇨.

0: 그래서 맞아요. 셔츠가 바람이 숭숭 통하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형 그 네. 약간 좀 그 부자 느낌이 나는 게 뭐냐면은 네. 부자들은 네. 이제 여름에도 긴팔 입잖아요. 뭐 되게 많이 안 걷나 봐요 밖에를.
0: 아, 요 재질이.
1: 아, 재질이.
0: 바람 통하는 재질이.
1: 바람이 많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삼베 느낌이 좀 있네.
0: 삼베 재질. 마재질로 갑니다. 오케이. 여름 특집 자이로 드랍트 하트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 주시죠.
1: 잠깐 거리를 걷다가 카페 안에 보이는 익숙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는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녀의 앞에는 다

0: 더 예쁘고 귀여워. 화장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전혀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너무 과한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면 부담스럽다고 장문의 깨톡을 보냈는데 자신의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네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왕홍스러운 메이크업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방법 없을까요? 제가 왕홍 분장이라도 하고 나가야 거울 치료가 될까요?
1: 네, 이분께 선물로 화장품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이죠?
2: 이해는입니다.
1: 네,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마다 왕홍처럼 중국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왕홍이라고 부르는데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서 부담스럽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네. 일단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VS로 갈게요.
2: 가시죠.
1: 왕홍처럼 메이크업하는 여자친구 VS 네. 갸루처럼 메이크업하는 여자친구 둘 중 하나 골라주시죠.
2: 와... 갸루로 가겠습니다.
1: 갸루.
2: 왜냐면은 네. 요새 갸루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셨고
1: 야호.
2: 야호도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시선에서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갸루는 그래도 그나마 네. 메이크업에 좀 이게 뭔가 스타일 같으면은 왕홍은 약간 분장의 영역 같아요.
2: 네, 약간 좀 코스프레 쪽이라서 그 막 영화 보러 가는데 그러고 계시면은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왕홍 씨 만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1: 근데 원래 왕홍이라는 말 자체가 그 중국 인플루언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흔히 하는 그 막 뭔가 좀 중국 경극에 나오는 것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메이크업 있잖아요.
2: 완전 하얗고 눈썹이

0: 부담스러운 메이크업보다 자연스러운, 노메이크업.
1: 노메이크업
0: 상태를 원하니까
1: 차라리 노메이크업. 그치? 이런 거죠.
0: 그럼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 우리 자이로 씨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저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기타 어떨지.

0: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2: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0: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2: 위로가 돼.
0: 네,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한키라 함께 하고 있고요.
1: 이거 너무 들을 때마다 웃긴 거.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0: 세종기프트
1: 판촉물 세종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0: 세종기프트.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네. 자이로 드랍 더 하트 콘서트를 앞두고 꽤나 긴장 중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우리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자이로 씨가 그 근막 이완 전문가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2: 아, 너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기초 자격증이죠.
1: 아니 그래도 예, 예. 아니 그거 네. 좀 긴장 같은 거 할 때

0: 진짜 긴장될 때 네네.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이 안 된 상태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를 한번 계속 되새김질 해보면은 진짜 내려갑니다.
1: 난 좀 이렇게 긴장 상태면 좀 때려 먹으면은 갑자기 졸리면서 혈당 착 오면서 스파이크 착 오면서 좀 긴장이 풀리던데. 각자의 방법이 있는
0: 각자의
1: 거죠?
0: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1: 한키라 왔을 때도 뭐 혹시 뭐 집 소파를 상상한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죠?
0: 그러진 않아요.
1: 그러진 않아요.
0: 한키라는 저에게 네.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그러지 네.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가 편하시면은 앞으로 네네. 밖에 나가서 명상하실 때 한키라 네. 부스, KBS 부스를 상상하셔도 좋겠네요.
0: 좋은데? 네. 예. 네. 넘어갈게요.
1: 그만큼 가족 같은 한키라 그리고 자이로드랍다트 네. 함께하고 있는데 장은숙님. 아니 1515님 콘서트 굿즈라도 사려고 했는데 공연장 앞 픽업이더라고요.
0: 아, 네네.
1: 슬펐어요. 저는 지방러라서 유유하셨고.
0: 아이고 이번에 못 오시는구나. 아이고 너무.
1: 그러니까 공연장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굿즈 구매할 수 있죠.
0: 저 몰랐어요 이거.
1: 그 굿즈 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0: 반다나입니다. 반다나.
1: 반다나. 네,
0: 그래서 그 손수건 같은 네. 그게 있는데.
1: 수건으로 쓸 수도 있고 네. 머리에 쓸 수도 있고.
0: 맞아요. 그래서 귀엽게 만들어봤는데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1: 알겠습니다. 이채림님. 중재 오빠 콘서트 매진 플러스 샴디 청취율 2배 상승인데 둘이서 축배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간다.

0: 뭐 우리가 청취율 또 1위 하면 너무 좋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좋습니다.
1: 아, 꿈만 같네요.
0: 꿈만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이로 드랍도 아트 사연 받아보려고 하는데 보내주실 곳 자이로 씨가 안내해 주세요.
1: 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아, 갑자기 저희가 이제 동시간 1위 계속 얘기를 하는.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자이로
1: 드랍 더 하트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 네.
1: 계속해서 익명 요청하신 분께서 드랍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팅 자리에서 잘 맞는 상대를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 말이 너무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미래에 관한 계획, 취미, 가치관 등등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졌고 1차였던 술집에서 무려 5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가 헤어질 때 저한테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땡땡씨는 남자친구가 무조건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순간 이게 뭔 말이지 싶었지만 제가 실제로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성격이라서 당연히 아니죠. 근데 왜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가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땡땡씨는 안 그래서 다행이네요. 하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0: 가물가물하지 이제.
1: 모르겠어요. 첫 만남이라는
0: 사실
1: 게.
0: 옛날 기억들이 우리가 잘 안 나 이제.
1: 첫 만남이라는 게 뭔지 기억이 안 나.
0: 첫 만남 너무 어렵습니다.
2: 네네 어렵습니다.
0: 아 일단 좀 우리 분석해보자. 네네. 객관적으로. 그렇죠. 첫 번째 무조건 집에 데려다주는 걸 바라냐. 난 요게 생각보다 조금 깨.
1: 아 그냥 질문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깨요.
0: 아 그러니까.
1: 아 그냥 뭐 데려다 주실 수도 있지.
0: 나는 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 거예요? 여자랑 처음 만날 때 왜 그 서로에 관해서 막 좀 그런 게 뭐랄까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거 확인하려고 되는 거 있잖아요.
1: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0: 뭐 누구 씨는

0: 선님 세 번째 만남에 요구 사항도 많네요라고 하셨고
1: 무슨 샌들을 신고 달라 그랬는데 네,
0: 박민지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자기 취향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취향 강요가 결국에는 문제야.
1: 맞아요. 나만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는 이 행동인 것 같아요. 이게 싫어요. 정민희님께서 으악 싫다 정 떨어져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시네요.
0: 네, 민희님 새싹이십니다.
1: 아, 가셔야죠.
0: 세미샵에. 포토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남자인 저희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거부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렇죠.
0: 윤가연님 꼭 걸러야 하는 남자.
1: 걸음망에 걸러서 그대로 이제 저기 옆으로 치우세요. 안 돼요, 안 돼. 이봉

0: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싹 청취자분들 때문에도 청취율이 오른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0: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네. 갑니다.
1: 무조건 이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됩니다.
0: 아무리 심각한 사연, 아무리 열받는 사연도 챙겨드릴 건 챙겨드려요.
1: 하셔야 됩니다.
0: 또 그래도 기분 풀어주셔야겠죠. 우리 사연자를 네. 위해 어떤 연주 준비하셨을까요?
1: 이게 곡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지코 씨의 너는 나 나는 너거든요.
0: 아까 한 소절로 불렀잖아요.
1: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되려면 네. 본인 이제 각자를 존중을 해야

0: 날씨에 예, 예. 10분만 걸어도 온몸에 지금 육수가 한가득 나와요. 진짜.
1: 와 근데 진짜 많이 걷긴 하신다.
0: 어 근데 지금은 좀 너무 힘들고
1: 지금 걸으면 안 돼. 지금 어. 요새 망고랑 바나나가 더 살기 좋다며요. 내 말이 사람보다
0: 지금 열대과일들 지금
1: 그러니까요.
0: 지금 완전 잘 자라납니다.
1: 이런 날씨에 두세 시간 걷는 거는 사실 건강에 무리가 너무 갑니다.
0: 그렇지. 그리고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걷기라는 취향을 떠나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 그 걸음을 계속 지금 고집을 한다? 그 지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5416님께서도 네. 8개월 동안 두세 시간씩 걸었네.
0: 그러니까.
1: 와. 아, 근데 맞춰주려고 하셨네.
0: 맞춰주려고 해도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힘들어한다라는 걸
1: 얘기도 했었을 것 같아.
0: 8개월 정도면은 눈치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했다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지금 좀 눈치나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
1: 그렇긴 한데 진짜 진짜 특이하시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선수신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반응이 있으시네요. 어. 뭐 국토 대장정, 뭐 이봉주 쌤, 마라톤 준비 뭐 이렇게 있으시네요.
0: 융통성 레전드라는 반응이고요.
1: 융통성 레전드.
0: 차가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아니 차에 없을 수 있지.
1: 차에 없을 수도 있죠.
0: 근데 뭐 아, 대중교통 이용 해도 되고 뭐 타고 와도 되는데 지금 무작정 걷는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이게 2시간, 3시간 걷는다는 거는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걷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0: 내 말이 지금 날씨에는 고문입니다.
1: 맞아요. 그 너무 네. 뜨겁겠다 진짜.
0: 여친분이 진짜 착하시네요 라는 반응이 있고
1: 그러니까요.
0: 이 날씨에 다 걸어주시고
1: 또 오늘 또 이상한 남자 특집이네.
0: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너무 8개월 근데 오래됐어.
1: 어 너무 오래 걸었어. 이제 잘 걸으시겠는데 이제?
0: 그러니까 걷기 실력이 좀 늘었을 것 같긴 해.
1: 늦었겠는데?
0: 근데 지금 날씨가 날씨인지라 맞아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1: 맞아 맞아.
0: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걸을 거야?
1: 우리 진짜 이렇게 걷다가는 망고 되겠어. 뭐 이렇게

0: 여기?
1: 아, 뭐 재채기 하는 줄 알 것 같은데.
0: 이런 걸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1: 아니, 눈빛 보내고 코팅긋하면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0: 어떤 형태로든 티를 내야 돼요.
1: 맞아.
0: 하다못해 뭐 회사원이면은 같이 밥 먹을 때 수저라도 먼저 챙겨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막 그쵸. 앞에 그 앞그릇 앞접시라도
1: 앞그릇
0: 앞접시라도 챙겨주는 그런 거 해야 돼.
1: 맞아요. 뭐라도 뭔가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그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0: 소소한 간식 챙겨주기. 뭐 이런 거 말씀하셔도 좋고, 뭐
1: 좋고. 소소한 간식 챙겨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0: 말끝마다 용 하는 건 용. 아 드래곤.
1: 너 죽고 싶어 용.
0: 드래곤 채로 가는 거. 이거 좀 나는 솔직히 좀 귀여워 이거.
1: 어때 용?
0: 웃기잖아.
1: 영화 보러 갈래 용.
0: 나는 좀 동안에 재밌어서 웃깁니다.
1: 아, 그리고 뭐 이런 시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슬쩍 밥 먹자고 하자고 하는 분들 계시고
0: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1: 그러네요.
0: 무조건 티를 내야 됩니다.
1: 그냥 맞아, 티는 내야 된다고 하시네요.
0: 알아달라고 하는 건 욕심이고 추가만 있는데
1: 샴디는 안 될 것 같으면 얘기 안 해요? 궁금하네요. 샴디는 여자 마음을 모를 때 얘기 안 하는지 어때요?
0: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저 여.

0: 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그냥 뭐 클럽을 간다든지 네. 이런 생각했는데 유부남?
0: 리얼 살림남.
1: 리얼 살림남.
0: 리얼 살림남.
1: 아, 진짜 집에 가자마자 애기 봐야 되고. 아, 너무 바쁜 거야.
0: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1: 그래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네. 그냥 진짜 한번 여쭤보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네네. 저는 진짜 이렇게 연락이 없거나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네. 바로 말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BMK님. 샴디, 저 연애 안 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큰일이에요. 혼자인 게 너무 편해졌어요.
1: 아이고.
0: 저 혼자 밥도 잘 먹고요. 영화나 미술관 등 문화생활도 잘 즐겨요.
1: 어머머.
0: 정말 혼자서 잘 지내는데 다들 연애해야 할 시기라고 하거든요. 어떡하죠?
1: 진짜 잘 지내시네. 근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데

0: 가루님 든든합니다. 자, 회사 후배끼리 비밀 사내 연애를 하는데요. 저는 우연히 알게 됐지만 모른 척하는 중입니다. 어호호. 근데 남자 후배가 저한테 친절하게 굴면 여자 후배가 째려보는 게 느껴져요.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1: 이거는 뭐 눈치 봐야지 뭐 어떻게.
0: 뭐 봐야지 뭐 어떻게. 모른 척 해야지.
1: 이거는 뭐 좀 짜증 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 비밀 연애할 거면은 들키지나 말던가 나한테 들켜놓고 그러니까. 또 질투하는 거 다 보이고 짜증 나시겠죠 우리 미숫가루님. 그래도 그 너무 친절하게 굴면은 나는 어쨌든 정보가 있잖아.
0: 맞죠.
1: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남자 후배가 다가오면은 좀 이렇게 좀 뗀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
0: 이게 눈치를 봐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KBS
3: 2026년 8월 5일 수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뿅뿅 좀 한해 시원한 주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한해 문세윤 피처링 에즈원 그대로 있어주면 돼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해였습니다.

8월엔 방학과 휴가철이 겹쳐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죠. 여행이 즐거운 건 돌아와서 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편히 쉴 집으로 돌아갈 거란 행복한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에 길을 잃고 헤매거나 입에 안 맞는 음식에 실망해도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긴 여행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막막해서 어떤 진귀한 풍경도 쉽게 즐길 수 없겠죠. 그래도 여행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사랑하며 살겠죠. 그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긴 여행,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여행지에서 헤매고 계신데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인생길 위를 방랑하는 여행자고 돌아갈 수 없는 대신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으니까요. 그저 지금의 여행에서 만나는 풍경을 조금 더 즐기시면 됩니다.

0: 2026년 8월 5일에서 6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네, 사실 인생이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늘 여행 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짜증나는 상황도 생기고 막 말도 안 되는 억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인생이 또 여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여행은 특히 오늘 하루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6일은 즐거움만 가득하는 그런 여행길이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칠링 뮤직 있고요. 또 OST 유니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명절 선물은 이재너두. 검색창에 이재너두.
1: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 제로
1: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또다방. 열심히 뛰면서 저 여의도 공원.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샤이니의 뷰, 내래 지구가 태양을 4번, 제니의 Less Than a Lover.

0: 해야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수시로 지치고 표정까지 잃어가는데 다들 가방에 달린 깜찍함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귀엽긴 하죠. 34살의 상남자인 저 폴킴도 출근 가방에 두 개나 달아놨습니다. 얘가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존재만으로 응원이 된다니까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진짜 저도 제가 정말 그 정말 한 3, 5년만 과거로 5년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이런 인형 저 정말 눈앞에서 10개씩 샀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집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집에 어떤 한 가지 종류의 캐릭터 인형을 막 정말 한 벽을 다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쌓아놓고 지내는 분들, 수집가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성미님께서, 얘들 학교 갈때 뒤에서 보면 주렁주렁 달린 게꼭 보부상들 같더라고요.

0: 휴가게요? 어떻게 휴가인데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저 온 거 후회 안 해요? 아 말을 해줘요 말을.
1: 안 해요.
0: 오 예스.
1: 너무 좋아요.
0: 더우니까 햇빛 잘 피해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아 또 이렇게 휴가인데 또 저를 보러 오픈 스튜디오에 놀러 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862번님께서 남편이 주류 회사를 운영해서 키링이 다 이런 것뿐입니다. 문제는 유치원생 아들 가방에도 이런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빠의 집착하면서 네, 지금 소주 인형, 맥주 인형 캐릭터들이 다 달려있어요. 아 우리 어린이 가방에도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긴 또 어린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귀여운 뭐 두꺼비 개구리 코알라인가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굳이 가짜 진짜 구분 안 하고 놔둬도 괜찮을 정도예요. 마치 이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리, 통유리로 되어 있는 여기 안에서 있으면 해외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바다 색깔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완전 여름여름하네요.

고등학교 뭘까요? 오호. 그래도 이렇게 짐가방을 찍어준 거 보니까 그래도 짐을 본인이 좀 쌌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우리 슬찬군 짐을 직접 싼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다 싸준 거예요? 한번 알려줘봐요 삼촌한테. 여름휴가 재밌게 다녀와요. 2661번님께서 여름하면 능소화 아니겠어요? 여름 초입에 찍은 능소화를 보내봅니다.

느낌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다음 보기 중 가장 높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1번 경상남도 양산의 현재 기온. 오늘 퀴즈 재밌다. 2번 소녀시대 노래 오 가사에 나오는 오의 개수. 3번 가광팀 제작진 가이브 5 멤버의 평균 만 나이. 4번 운동 전도사 폴킴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스쿼트 개수. 이거 시키려고 했네. 이거 시키려고 했어 나. 자, 이 중에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모르면 1부터 4까지 중에서 그냥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31가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참고로 폴킴의 1분 스쿼트는 잠시 후 노래 나갈 때 진행될 거예요. 어쩐지 나한테 스쿼트 물어보더라니. 자, 다음 중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1번 경남 양산의 현재 기온. 2번 소녀시대 오 가사에 나오는 오의 개수. 3번 가요광장 제작진의 평균 만 나이. 4번 폴킴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스쿼트 개수. 노래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할게요. 나는 쉬지도 못하는구나. 온앤오프 컴플리트 듣고 올게요. 저는 이제 스쿼트 할 거니까 보라로 구경 오세요.

오늘 오페 컴플리트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보기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숫자는 무엇일지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91 숨차 9165번님께서 3번 가이브 만나의 합산. 우리 가이브 생각보다 어려요. 조은지님께서 아 4번 하셨고 9366번님께서도 4번 이겨주세요. 민나리님께서 1번 경상남도 양산 현재 기온이요. 그냥 찍어요. 올해 진짜 너무 더워. 진짜 양산 기온이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1023번님께서 정답은 1번 오늘 꿀맛 같은 휴가 막날이에요. 어떡해. 박수라님께서 4번 폴디스쿼트 왕자잖아요. 기대할게요. 신세희님께서 2번 이건 맞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냥 찍으라는 거죠. 8697번님께서 1번이요. 살이 타들어갈 듯한 더위에 밖에 나가기 너무 무서워요. 7894번님께서 4번 1초당 한 개씩 합시다 폴킴짱. 아니 제가 1분 동안이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박자에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빨리 해야겠다 하고서 중간부터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박수라님께서 4번 폴디스쿼트 하는 영상 보니 내 허벅지가 다 땡기네요.

안 가시면 저도 내일 운동학원 안 갈래요. 그래, 우리 조카 같이 가자. 지금 청취자분들이 삼촌 오늘 운동 꼭 가야 되는데. 고혜진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풀김의 가요광장에 사연 보내요. 휴가의 마지막 날이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순돌양마미님께서 폴디 첫날 가요광장 들었을 때 생각나요. 긴장도 하시고 조금 정신 없으셨는데 지금 완전히 스며드셨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신나게, 그리고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진짜 그 첫날 저의 떨림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랬는데 벌써 세 달 가까이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도 정말 열심히 읽어볼게요. 6384번님께서 어제 치킨 두 마리 시켰는데요. 엄마가 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닭다리 하나만 주셨어요. 너무 속상해서 치킨 한 마리 혼자 다 먹는 것 같았어요.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해요. 그래도 닭다리 준 게 어디예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닭 가슴살만 주는 것보다 좀 낫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퍽퍽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닭이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아니 통닭, 되게 통닭인 것 같은데 너무 닭이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요, 사진이 지금? 여러분 저만 지금 무섭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 쟁반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시죠? 저 쟁반 진짜 그립다. 저 어머니 댁에 저 쟁반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엄마 몰래 아마 냉장고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몰래 꺼내서 드세요. 아시겠죠? 홍하나님께서 가비 라디오에 출연하는 영케이 보러 왔는데 밖에 너무 더워서 힘들고 지쳤는데 이렇게 폴킴의 가요광장을 들으니 힘나고 즐거워요. 폴킴님 라디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킴님 건강하세요. 밖에 영케이 팬들 소리 질러! Shut the door! 잠깐만, 영케이, 너 퀸 가비까지 보러 가는 거야? 나만 보러 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 너 너무 지금 바람둥이야. 나 지금 완전 삐져. 나 속상해. 영케이, 네, 셔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 사랑해줘도 이미 사랑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곧 시작합니다. 저희의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주세요. 광고 듣고 혜나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사랑은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4: 소리 질러!

0: SNS 생활 연기 이것도 됩니다.
1: 통증 주사라서 좀 따끔해요. 따끔.
0: 여러분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1: 팀 가강의 각색과 연출로 폴베와 송베로가 리얼하게 소개할게요.
0: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0: 수요일에 송배우님 가광의 생기 가득한 키캔 모델 송혜나님 어서오세요. 딸깍딸깍.
1: 네, 안녕하세요. 송혜나입니다.
0: 아 누나 좀 실망해요.
1: 왜요?
0: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1: 그럼요.
0: 자 통증 주사라서 좀 따끔해요. 따끔.
1: 아 그럼 그렇게 또 왕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0: 저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1: 아 전혀
0: 나 방금 이정재인 줄 알았어요.
1: 무슨 소리예요?

0: 아 왜요 저 아 네 좀 전에 영상 딱 보고 바로 했을 때 좀 잘했는데 본지 좀 됐더니 이제 또 까먹었어요.
1: 그러니까. 아, 중후함이 떨어졌어요.
0: 아 그래요? 네,
1: 위험이 없었어.
0: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안연신님 거.
2: 네, 어여쁜 해녀님 왔죠요. 우리가 해녀님 많이 기다렸죠요. 감사합니다.
0: 뭐 반응

0: 만해. 나 정말 삐질 거야. 오수진님께서 저도 살 안 타템으로 하늘색 얇은 셔츠 입었는데 해나님도 입고 있으니까 잘 입은 느낌 든다. 크크크.
1: 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 많이 요즘에 타서 그리고 워낙 잘 타는 스타일이에요. 오. 그래서 긴팔을 좀 입고 다니려고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네. 진짜 이런 얇은 셔츠를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0: 아무래도 좀 두꺼운 거 너무 힘들죠. 최지연님께서 해나님 점심 뭐 드셨어요? 이제 점심 먹으려는데 전매추.
1: 어, 아 저는 아직 점심은 아침만 먹고 점심 안 먹었는데 네. 어 약간
0: 뭐 추천하세요?
1: 오리고기 이런 거.
0: 맛있겠다.
1: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0: 맛있겠다.
1: 약간 그런 단백질류를 좀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리 고기만 네. 먹어요?
1: 아니 뭐 시원한 맥주도 괜찮고요.
0: 탄수화물이 맥주예요.
1: 아 그럼요.
0: 아 역시 네. 모델은 다르다.
1: 볶음밥도 좋고요.
0: 아 네. 네. 자, 탱탱탱탱님께서 해나님 폴디가 요즘 어린 친구들이 갖고 노는 거 조카한테 뺏어왔어요. 탱글?
1: 탱글?
0: 뭐 그런 거래요. 해나님도 아는 아이템이요.
1: 아니요?
0: 누나.
1: 탱글이 뭐예요?
0: 킥캡의 시대는 끝났어요.
1: 어, 뭐야 탱글 뭐예요? 왁부는 알아요.
2: 아, 누나 왁부도 이제 옛날 얘기죠.
1: 어, 그럼 탱글이 뭐예요? 아, 뭘 또 되게 부시럭대면서 찾고 있거든요. 탱글이 뭐예요?
0: 이게 탱글이래요.
1: 어머머머 그게 뭐예요?
0: 만져보세요. 이거를 약간 느렸다 막 이렇게 쪼맸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0: 아니 이게 그 빗땡도 네.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저돌적으로 워킹을 막 다 그 누구 잡아먹듯이 이렇게
1: 너무 하거든요. 저돌적이잖아요.
0: 아 근데 그냥 바쁜 사람처럼 보였어요.
1: 지금 지하철 놓칠 것 같은 사람. 네. 3980번님께서 젠틀한 몬스터 스타일이래요. 저 걸음이 약간 그쪽 느낌 있죠.
0: 아 그쪽 네 무슨 느낌인지는 네. 알아요.
1: 4577번님께서 그러니까. 마트 타임세일 가는 아저씨 같은데. 맞아요. 저 탱글이 빨리 사러 가야 돼가지고.
0: 바빠 보이긴 했죠.
1: 0920님.
0: 네. 네. 발렌 뿅뿅가 라나 뭐라나. 어, 알죠.
1: 왜요? 네. 6312번님께서 스쿼트나 하세요.
0: 1027님 발바닥에 스프링 달렸어요. 네, 첫 번째 워킹은 그냥 네. 점프하는 줄 알았어요.
1: 아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보니까 머리 이렇게
0: 찰랑찰랑찰랑 뭔지 알죠?
1: 제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0: 근데 왜냐면 몸이 뜨지 않고 머리만 움직여야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0: 대학교 백화점 근처에 사는 전직 승무원 윤지은, 그리고 서대문구 빵순이 양 팀장님. 하지마 전화하지마 하지 말라고.
1: 얼마나 싫은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은 전화파예요, 톡파예요? 왜 전화가 더 좋고 톡이 별로인지, 혹은 왜 전화가 싫고 톡이 더 싫은지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0: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전화 사랑파인지

0: 아 맞네. 이미아님께서 아이고 사연자분이 너무 착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락을 안 받겠다 뭐 그쵸? 이런 뜻이겠죠.
1: 네 롤롤님 사연자님 투먼치 토크를 모으는 능력이 있나 봐요. 잘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봐요.
2: 그럴 수도 있겠다.
0: 그것도 있겠다. 오. 아니면 저처럼 네. 전화를 받지 마세요. 나중에는 전화가 안 와요.
1: 진짜요?
0: 어차피 안 받을 줄 알고.
1: 오. 네.
0: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녹음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 있잖아요. 이럴 때 전화를 당연히 못 받으니까

0: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모델 송인아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민지영님께서 어머 신청곡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톡이 편해요 하셨고요.
1: 그러니까 톡이 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저는 전화가 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0: 저도 진짜 네. 의외예요. 5813번님께서 당연히 전화요. 전화는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톡은 계속 왔다 갔다 보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고 답장 어떻게 쓰지 하고 고민하게 돼요. 전화로 한꺼번에 해결합시다.
1: 또 일적인 면에서 또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네, 최경란님께서는 전화파예요. 맞춤법이 점점 어려워서 창피당할까봐 통화로 해요.
0: 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1: 그럼요.
0: 약간 뭐 돼.

0: 주세요. 수능 보러 갈 때 수험표 안 챙겼다. 낚시 갈 때 낚싯대 없이 갯지렁이만 챙겼다 등등등 중요한 거 쏙 빠뜨리고 갔던 이야기 들려주세요.
1: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0: 약간 이거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1: 그러게요.
0: 이거 드려야 될 것 같아.
1: 아 너무 재밌다.
0: 0087번님의 흐린 기억 속의 시트콤. 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기다.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랑 같은 네. 동급으로는 이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심한데?
1: 아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좀 심했거든요.
0: 네.
1: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0: 뭐?
1: 매일 신발 한 짝씩 잃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0: 에?
1: 네, 그래서 엄마가 맨날

0: 아니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어떡해요?
0: 아니 텐트를 왜, 아니 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1: 그러니까 그 설렘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설렘이 커서 이미 챙긴 줄 알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겠죠.
0: 오, 너무 크다.
1: 네. 0633님은 지인 결혼식에 한 주 전에 간 적 있어요. 날짜를 잘못 봐서요. 아, 이럴 순 있어요.
0: 그래도 네. 이거는 앞에 갔으니까 다시 갈 수 만회할 수 있잖아요. 7214번님께서 저희 와이프 수영복 입고 수영장 갔는데 집에 올 때 입고 올 옷을 안 가지고 가서 수영복 말리고 집에 왔습니다.
1: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1202님 매해 우산을 사요. 우산 두고 다니고 아무데나 우산 기부하는 사람은 유명해요. 아, 이런 분 너무 많죠. 저도 그래요.
0: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네. 우산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네. 서로 두고 다니면 그냥 서로 필요할 때 좀 가져가고.
1: 아, 그럼 좋겠는데.
0: 그게 안 되겠죠.
1: 안 되겠죠.
0: 수국님께서 전 명절 때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가 아내를 두고 떠났어요.
1: 아, 잠깐만요. 제일 심각하시네.
0: 잠깐만요. 두고 실

0: 에이핑크가 우리 보고 기억 좀 하라네요. 리멤버였습니다. 9660번님께서
1: 네.
0: 이 사연 들으면서 남일처럼 웃고 있었는데 방금 밥 먹고 온 식당에 양산이랑 모자 두고 어쩐지 머리가 뜨겁더라고요.
1: 에이, 다행이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0: 에이. 기억했네, 기억했네.
1: 네, 김도현님께서 저는 신발 세탁소에 맡기려고 갔는데 맡길 신발을 신고 가서 다시 집에 갔다가 신발을 갈아 신고 온 적이 있어요. 아, 이럴 수 있겠다.
0: 돌아올 신발이 에이. 필요하니까. 4902번님께서 헬스장 갈 때 실내 운동화, 물통, 수건을 챙겨 다니는데요. 운동

0: 30일 하계울력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우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닿을 수 있어서 덕분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랍니다. 이토록 중요한 엄지손가락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쉽고 기분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누군가를 향해 번쩍 치켜세우는 겁니다. 그렇고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겠죠?

내 거 중에 최고 이현 8월 5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2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지를 문에 살짝 찧었습니다. 아우 아프셨겠다 김선정 씨. 그날 하루는 단추도 못 끼우고 병 뚜껑도 못 열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엄지야 네가 이렇게

0: 구성이 좋다니까요. 게다가 참여만 하시면 당첨만 되면 그냥 공짜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샵8910 그러니까 꼭 적어두셔야겠죠. 메모에 두시건 아니면 그냥 저장해 두셔야겠죠. 그럼요 그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느낌표 느낌표. 남들 놀 때 안 쉬고 휴가가 밀리니까 이렇게 돈을 아끼네요. 여행지 알아보며 설레는 하루 보냈어요. 오히려 좋아. 그렇다니까요. 세상 일 중에 다 나쁘기만 한 일도 없고 다 좋기만 한 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잘 됐네요. 야, 엄청난 특가. 잘 다녀오세요. 5966 선크림 필요하실 것 같아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비비지 늘 지금처럼.

4864. 무더운 날씨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나 목소리를 들으며 열차에 몸을 실으려 합니다. 오늘 하루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휴, 고생하셨어요. 4864. 열차에 몸을 신는다고 표현하신 건 보면

이분이 45이면 어머니가 한 70대이실 것 같은데 너무 더우면 움직이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오가는 것도 더울 수 있잖아요.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호두과자라도 사고 이것도 더우실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폭염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약간 늘 어머니와 붙어 계셨잖아요. 서로 약간 좀 뭐 2박 3일이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삶을 한번 또 짧은 기간이나마 누려보고 그리고 혼자 가서 무슨 재미야? 재미있습니다. 혼자 가서 저 같으면 제가 재미없다고 하실까 뭐라고 할까 봐 그러는데 저는 책을 몇 권 챙겨갈 것 같고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냥 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자연 하고 그냥 숲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아마 도시보다 기온이 5도씩은 더 떨어질걸요? 아침 저녁 숨 쉴만 할 거예요. 다녀오십시오. 무조건 밀어드립니다.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며 효자 칭찬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고복윤 씨. 며느리가 고구마 순김치는 무슨 맛이냐고 했던 게 생각나서 없는 솜씨지만 고구마 순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맛있게 잘 먹었다면서 둘이서만 보자고 뮤지컬 티켓을 예매했다네요. 아주 가끔 이런 이벤트가 참 살맛나게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야, 이 진짜 부러운 집들입니다. 그죠? 오, 시어머니도 너무 감사하고 요건 며느리도 참 예쁘네요. 요 댁은 그냥 어머니 감사합니다만 해도 사실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어머니 용돈 좀 봉투에 넣었어요. 어른들이 현금을 좋아하시잖아요. 계좌이체보다 현금을 좋아하시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가끔 신권을 은행에서 바꾸는 게 예, 어른 용돈이죠. 뭐 별거 있나요. 조카들 용돈이랑.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예쁜데 어머니 우리 둘이서만 봐요. 뮤지컬 예매했어요. 여러분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상품권 고복윤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9192 서해로 놀러 갔다가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바다에도 들어가고 해루질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는지 알아요? 뭐라고 쓰였는지 전화 300번 오전에 전화 300번 해서 맛집 예약해서 먹고요. 너무 더웠지만 즐겁게 놀다 갑니다. 전화 300번 근데 예약에 성공하셨네요. 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최고의 휴가를 보내셨네요. 그래서 해루질 해가지고 뭐뭐 잡으셨어요? 뭐 조개? 아니면 또 뭐 있었을까? 아무튼 예, 최고로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오셨네요.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있지만

그는 섬세하고 다정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자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이건 사내 연애였다. 미혼 남녀가 만나도 입에 오르내리는 판에 이혼한 여자와 연하남의 연애, 얼마나 사람들 이야기거리가 될지 두려웠다. 게다가 하나 더, 그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는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결혼? 그 단어를 떠올리면 내겐 차가운 현실이 먼저였다.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면

사실은 그에게 프로포즈도 받았는데 제가 더 천천히 가보자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기 옆에만 있어 달라고 그러네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생각과 마음은 훨씬 깊고 멋진 사람이에요. 소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잘 지켜나가시고 조금 더 용기 내셔도 우리 모두 그러기를 응원합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제주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슈퍼주니어 Marry You.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5: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잠시 후 3부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박상영 작가와 보이는 라디오로 4부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환영 인사, 하고 싶은 말, 작품에 대해 궁금한 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이원진, 류승희,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이금희입니다.
1: 잠시 후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박상영 작가와 보이는 라디오 함께할 예정이라 이미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환영의 메시지도 좋고

0: 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처럼 무려 10년째 자신만의 길을 너무나도 잘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입니다. 문단의 카피바라 아시죠? 힐링의 상징인 동물이요. 눈웃음 요정, 지금부터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박상영 작가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박상영입니다.
0: 인사 직접 보이는 라디오 네. 보고 계신 분들께 해주시죠.
1: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저 문단의 카피바라의 아닌 밤중에 온 박상영이에요. 이렇게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앉아서 자신을 카피바라라 우겨서 너무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근데 지금 닮지 않았나요?
1: 뭐 그렇게 네, 때에 따라서는 카피바라도 네. 털이 또 많으니까 닮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는 처음 만나게 되네요.
1: 그러니까요.

0: 때 네. 선생님 처음 뵙고 거의 한 15년여 만에 그 같은 스튜디오의 동료로 뵙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선생님은 이미 사랑하기 좋은 날을 진행하고 계셨기 맞아요.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출세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네.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1: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가 네.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0: 네네.
1: 야 우리가 사제지간이라고 하면 저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니 여대에서 강의하지 않았나? 숙명여대 나오셨고 숙명여대에서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실 거예요.
0: 네네.
1: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0: 사실은 제가 숙대 명예 숙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제가 숙명인. 무려 9학점이나 예. 숙대에서 수강을 했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저희 학교에 실기 수업이 없어갖고 그 신문 방송학 실기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숙명여대에서 수업을 3개나 수강을 했고요. 그 중에 2개를 이금희 선생님 수업을 수강을 해서 A 플러스를 받았다.
1: 맞습니다. 예,
0: 제 인생 최대 업적 중 하나예요.
1: 두 과목 모두 A 플러스였어요.
0: 심지어 하나는 아나운싱 수업이었는데
1: 맞습니다. 예,
0: 저의 발음을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아 저는 뭐가 돼도 될 사람이다. 실제로 그 이후로 저는 KBS를 통해서 방송을 데뷔를 했잖아요.
1: 오, 맞아요.
0: 오늘 저희가 여기가 왜 이렇게 익숙한 거 하니 제가 그 코로나 시국 때 네. 그 역사전을 그날 1년
1: 맞습니다.
0: 동안 출연을 해서
1: 맞습니다.
0: 바로 연결되는 통로였던 거예요.
1: 맞아요.
0: 이 스튜디오가. 네. 그래서 아, 이 기시감. 네. 집처럼 포근하다 하는 마음으로.
1: 좋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점수를 기억하시겠지만 학생들과 같이 매겼거든요.
0: 네네.
1: 저희는 실기였기 때문에 그 네. 실기하는 퍼포먼스를 보고 이제 제가 50% 학생들이 이제 다 해서 그 점수가 50% 그랬는데 A부를 받았어요.

0: 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1: 진짜 그렇습니다.
0: 지지 않게 했습니다.
1: 네네. 옛날 얘기 좀 나눠봤고요. 김희수 네. 씨, 박상용 작가님 오신다기에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희수님. 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역시나 제 안방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금.
1: 네. 배미라 씨, 센스 있는 남자 꽃 준비하시고 칭찬합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너무 예쁜 진짜 예쁜 꽃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0: 또 우리 이금희 DJ님께서 네. 핑크를 좋아하셔서
1: 예,
0: 분홍빛 꽃을 준비해봤어요.
1: 정말 감사해요. 예.
0: 손호동님의 멘트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와, 슈퍼스타 박상영 요즘 책이 절찬리에 팔린다면서요라고.
1: 그건 또 언제 봤대?
0: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손호동님께서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셔서.
1: 난 안 봤던 사연인데 이렇게 눈에 띄었나 봐요.
0: 아니, 유달리 이렇게 거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렇다고 하네요.
1: 네네. 그 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요 분까지만 소개해드리고요. 정수연 씨, 대도시의 사랑법 작가님 아니세요? 와,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영화도 봤습니다. 얼굴을 보니 예전에 TV에서도 뵀던 분이라 내적 친밀감에 얼른 보냅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0: 실제로도 TV에 무려 제가 5개의 고정 프로그램에 정말로. 출연을 했었고요.
1: 네.
0: 사실은
1: 뭐 방구석 일렬도 그렇고
0: 맞습니다. 네. 또 이금희 선생님과 함께했던 Join My Table이라는 또 여행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
1: 저희가 더블 MC를 했었거든요. 그때.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런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알아봐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그러게요. 저희 네. 진짜 그때 너무 행복하게 프로그램을 같이 시작해서
0: 근데 사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거의 하루에 거의 2시간, 3시간 자고
1: 그렇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어서
0: 맞아요. 지방 다니느라고 네. 힘들었는데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오길 바라면서
0: 네.
1: 자, 오늘 이제 나오신 이유가 바로 지난 7월 22일에 나왔죠? 5년 네. 만에 신작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덕분에 요즘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0: 네네.
1: 그래서 저희도 모실 수가 있었는데
0: 아, 너무 감사하죠.
1: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희 제작진도 오늘 얘기해 보니까 순식간에 읽어버렸다고.
0: 아, 네.
1: 제가 어떤 책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뭐 기존에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대도시 사랑법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동시대 어떤 연애담에서 벗어나서 제가 본격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소설을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태어난
1: 맞습니다.
0: 여성

0: 그러면 KBS가 좀 도움을 드린 거네요. 역사전의 그날 출연으로.
1: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하버드 옌징 도서관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그 출연자 교수님들이 저에게 직접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 메일함에 다 있어서 실제로 현대사를 공부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야말로 예.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잖아요. 네, 그런 KBS가 저를 낳으셨다. 예. 네, 라고 KBS가 써준 소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0: 그러니까 낳았다기보다 아니 써준 건 진짜 맞는 것 같아.
1: 네, 써주셨어요.
0: 예. 왜냐면 이제 근간을 이뤄줬으니까.
1: 맞습니다. 네.
0: 여러분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라면 3088 힘겹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자의 이야기일까요? 궁금하네요. 지푸라기 왕관이라니.
1: 아, 너무 정확하시고요.
0: 그렇죠.
1: 힘겹게 자리를 지키다 못해 욕망에 가득 차서 밥상을 뒤엎고 어떤 판을 다 뒤엎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살인사건과 치정과 욕망과 그러니까 인간이라면은 겪을 수 있는 오욕칠정이 다 담겨있는 그런 소설이다.
0: 미스터리하고.
1: 예, 그렇게 제가 한번 감히 표현을 해봅니다.
0: 근데 진짜 먼저 재미있게 읽은 독자로서 지금 생각하니까 등장인물 모두가 다 짠하네요.
1: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랑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성이고 뭐 1950년에 태어났고 엄청난 부자고 근데 그야말로 어떤 내면의 결핍이랄까 사회적 압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순간 아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쓸 욕심을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인물의 내면에 쉽게 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진짜 금방 빠져들어요.
1: 네. 네,

0: 여성 작가가 안 받은 상이 있나요?
1: 너무 많죠. 받은 아, 상이 아주 적죠.
0: 저는 다 받은 줄 알았는데.
1: 아예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건 절대 아니고. 네. 감사하게 그래도 초년에 젊은 작가상도 주시고.
0: 맞습니다.
1: 이런, 예, 신인들에게 받는 상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 제가 또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들이 아주 재미있는데 그러면 추천 한 곡 듣고 나서 여러분의 질문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1: 아니,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예. 1693님께서 네네. 오잉 사람들이 금이 아나운서님 어려워하세요. 이미 전 너무 편해서 직접 뵈면 바로 언니라 부르면서 손바닥 짝짝꿍 할 것 같은데.
0: 그렇게 편하게 여겨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일단 같은 방송계에서는 제가 선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걸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선배라는 점에서.
1: 너무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언어를 구사하면 큰

0: 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책이 와서 펼쳐봤는데 이름 앞에 러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50대인데 많이 설렜습니다. 작가님 책 너무 재밌어요. 2758.
1: 50대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0: 왜 갑자기 네. 그런 얘기를 왜?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 오니까 저 역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네. 네, 제 사랑이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며 부디 재밌게 읽어주시기를 네 앞으로도 예.
0: 자 작가님 작가님을 모셔서 제가 네. 너무 좋은 마음에
1: 네.
0: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 퀴즈는 상품이 진짜 제가 받고 싶은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작가님이 퀴즈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거 읽어드리면 되나요?
0: 네네.
1: 네, 제가 낸 따끈따끈한 이번 신작은요.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해 추적해 나가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땡땡땡땡 왕관을 쓴 여자인데요.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0: 1번, 여러분, 네, 네, 이거 읽어주세요. 네.
1: 1번 지푸라기, 2번 호루라기, 3번 며느라기입니다.
0: 정답 맞춰주시면 5분 추첨해서 한강에서 나들이도 즐기시고 치킨까지 드시라고 한강 유람선

0: 보이는 라디오 4부,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왜 이렇게 웃겨요? 버스에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7582.
1: 감사합니다.
0: 뭐지, 이 새침한 반응은 뭐죠?
1: 타고났습니다.
0: 아니, 진짜 옛날부터 좀 이런 센스가, 언어 센스가 좀 뛰어났어요. 제가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으로서.
1: 예, 그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죠.
1: 그리고 또 혹시 그, 더 궁금하시면은 네. 그 월요일 밤에 네. 9시에 오시면은 그 M사에서 제가
0: 저쪽 방송
1: 별이 빛나는 방송에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오시면 제 진면목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0: 아, 그래요?
1: 네, 웃겨드릴게요.
0: 아 네. 거기선 더 웃기

작가가 되기만 하면은 정말 행복한 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욕망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아 우리의 어떤 모든 종류의 그런 꿈과 욕망들이 사실은 한낱 지푸라기에 엮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예 특히 돈에 있어서 돈이라는

0: 근데 예. EBS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 EBS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 현대사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거의 논문까지 합치면 거의 200, 300 권의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예, 물론 이제 그 문헌들 다 두꺼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는 분량을 소화하면서 이 세계관을 창조를 한 거죠.
1: 와, 예. 진짜 여태까지 그렇게 자료와 문헌 조사를 많이 했던 작품은 없었을 것 같은데.
0: 어, 왜냐하면 동시대의 어떤 제 세대의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세계관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세계니까. 그쵸, 그쵸. 예. 근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글쓰기였던 거죠.
1: 야, 그 노력한 흔적이 책에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우리 모르는 얘기들이지만 정말 생생하거든요. 아, 그때 이랬겠구나. 이런 곳이 있었겠구나. 이런 곳은 이렇게 운영이 됐겠네.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흘러가거든요.
0: 아,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예. 평이고,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정말 모르는 공간과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있음직한 그럴 예. 법한 일을 창조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런데 그러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예. 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허구에 속아 넘어가 주셨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아유, 네. 그 추천사를 두 분의 특별한 분이 써주셨잖아요.
0: 네, 맞아요. 예. 사실은 너무 바쁜 또 심은경 배우님과 김은희 드라마 작가님께서 네. 써주셨어요. 사실 이런 분야에 또 정통한 분들이시고 그래서 아 부디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청탁을 사실 드려서 받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저 심은경 씨께서 배우님께서 주신 그 추천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미스터리 소설이고 어떤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문장이 네. 이 소설의 사랑은 망해도 너무 망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1: 와, 추천사인데.
0: 그러니까요. 일단 출판 어떤 마케터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후킹한 문장이잖아요.
1: 훅 끌리죠. 이게 뭐 무슨 얘기야?
0: 이거 뭐야? 생각도 들고.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도 아, 내가 범죄 속에 숨겨놨던 이 작품의 코어를 또 욕망과 사랑의 속성을 굉장히 잘 예, 읽어내셨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망한 사랑 맞죠?

0: 이한 제가 메뉴 하나를 골라드리겠습니다. 오, 네. 닭강정 드십시오.
1: 벌써 생각만 해도 좋네요.
0: 닭강정이 너무 좋아요. 네,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1: 아, 네. 탄수화물 수치 확 올라가고.
0: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사실 살 빼느라고
1: 맞아요.
0: 잘 못 먹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1: 그러니까. 그리고 닭강정이 좋은 건 차갑게 먹어도 맛있잖아요, 이건.
0: 그렇다면은 신이 준 선물이다.
1: 맞아요. 진짜 닭강정은 신이 주셨나 봐. 에이.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닌 것 같아요.
0: 아닌 것 같아요.
1: 네. 8월 중순에 또 특별한 곳으로 떠나신 데서 사실 오늘 모실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
0: 불러주신다면 미국에서라도 또 와야죠. 제가 사실 미국에 네. 그 전 세계 작가들 한 20, 30명이 모여서 작가 워크숍을 3달 동안 열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이제 문체부에서 또 보내주셔가지고.
1: 한국에서 한 명만 가는 거죠, 작가님?
0: 맞아요. 1년에 한 명 가는데 제가 올해 가게 돼서 8월 와.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 하우징이지.

예능에 출연해서 리안나의 엄브렐라 댄스를 커버했는데요. 근데 그 영상 댓글들 반응을 보니까요. 톰홀랜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무대 위 어떤 남자 댄서보다 파워 있고 어떤 여자 댄서보다 섹시하다 등등등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을 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톰홀랜드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오늘 목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해서 열심히 해본 일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하는 출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목요일 정말 출근하기 싫은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주말권에 접어들었지만 피로가 좀 쌓여있는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상쾌하게 아침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구매해도 세척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수 있을 겁니다. 졸리다고 피곤하다고 낮 시간대 낮잠을 자게 되면은 밤에 잠이 진짜 확실히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도 적용이 안 된다면 요즘에 멜라토닌 젤리 이런 것들 드럭스토어에 팔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패턴 학생 때는 더 잘 지켜야 하는 거 아시죠? 1895님 안녕하세요. 9살? 신현울이에요. 오늘 생애 최초 서핑 배우러 양양 가고 있어요. 차 밀릴까봐 새벽 5시 전에 나왔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오랜 시간 운전하는 우리 아빠 파이팅해요. 현율이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누가 9살이 생애 최초라는 말을 씁니까? 1895님 어머님이시죠? 아홉 살 신현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현율 어린이가 보낸 문자라며 아우 반가워요 우리 현율 어린이. 어쩜 이렇게 어휘력이 9살부터 풍부할지. 새벽 5시 전에 양양 가려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현율 어린이를 비롯해서 운전하고 계시는 아버님 그리고 왠지 문자를 보내주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머니까지 새 가족 안전하고 즐겁게 양양 여행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경자님 신청곡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부활 론리 나이트.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에 이어서 부활 론리 나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배미란님께서요. 햄디 축하해줘요. 저 집 계약하러 갑니다. 저도 이제 제 집이 생겼어요. 작은 집이지만 인생 최초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파티할래요. 이사하고 또 소식 전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려요, 미란님. 아, 참 요즘에 이제 가장 갖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집. 최초로 내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란님. 아유, 계약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 미란님만의 순간들, 시간들 다 보상받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새로운 집에서, 내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기를 저희 상쾌한 아침에서도 응원 보내도록 할게요. 파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파티하실지 궁금하네요. 뭐 드실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내 명의의 집이 생긴다면 아, 전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재테크도 잘 못해가지고 평생 모아서 집 서울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힘든 경기 속에서 우리 미란님 내 집 마련하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5위 비욘세 솔로데이 4위 산이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이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 부른 한여름밤의 꿀 이 노래는 여름철 대표 뭔가 사랑곡? 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들어도 그 시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또 여름밤에 느낄 수 있는 그 간질간질한 사랑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열대야 때문에 이런 간질간질하고 조금 사랑을 느낄 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때 당시의 여름은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또 날이 더워졌는지 그쵸? 열대야로 인해서 여름밤 사랑 노래가 안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네요. 노래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밤, 몽글몽글한 여름밤 분위기 잘 느껴봤고요. 비욘세의 노래까지 두 곡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4634님께서요. 8월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출근하던 중 오늘은 간만에 라디오 좀 들어볼까 하며 라디오를 틀었는데 상큼한 목소리에 채널 고정하고 문자까지 보내봅니다. 8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간만에 라디오 좀 들어볼까 하던 찰나에 제 목소리가 딱 나오다니 4633님 저희는 운명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쭉쭉 채널 고정하시고 상쾌한 아침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8월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아, 참 시간이, 그쵸? 우리 4634님처럼 새로운 다짐, 아, 남은 하반기는 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것들을 잃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새로운 다짐들 하셨을지 좀 급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자꾸 막 하다 말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8월부터는 조금 더 자주 근데 이게 또 제가 느끼기에 일주일에 몇 번 가야지? 하면은 스스로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으면 매일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매일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8월 6일이나 지났는데 매일은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좀 자주 가는 것으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8월

어떤 다짐들 세우셨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Boy Next Door의 오늘만 I Love You 그리고 지코 아무 노래.

Boy Next Door, 오늘만 I Love You, 지코 아무 노래 두 곡 이어서 드렸고요. 463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50세 예쁜 아줌마인데요. 육아 동지들과 번개로 강릉 여행 떠나기로 했어요. 피크인데 숙소 예약을 못해서 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번째,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세 번째,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아요. 네, 하와이 출신 싱어송라이터 마카나이의 Family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Family이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감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곡은 2020년에 발매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까요? 그들은 나를 아껴주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I don't know where I'd be if it weren't for my family 라고 했어요. If it weren't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하잖아요. I don't know where I'd be.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If it weren't for my family.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쯤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They're always there for me. 가족

가사가 They care for me 라는 부분입니다. They care for me. 그들은 나를 아껴주죠. 근데 showing they care for me 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나를 아껴준다는 걸 보여주면서 they're always there for me. 가족들이 항상 내 곁에 있죠 라는 뜻이에요. I don't know why some people just can't learn to get along. 왜 어떤 이들은 just can't learn to get along. 서로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They'd rather be headstrong singing their own song.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지 짐작하고 계시죠? 그들은 they'd rather be headstrong, 머리가 강한이 아니고 고집 센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headstrong, 고집이 세고 singing

고집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법을 못 배우고 하는 것이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그들의 목소리만 낸다. 그들 방식만 고집한다라는 가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0: from you is still inside.
1: 네,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아주 여유롭게 불러준 부분이죠.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난 인생에서 참 운이 좋았어요. Even through the times of strif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끝부분에 strife라는 단어가 들렸죠. S-T-R-I-F-E. 이 철자이고 어려움이라든지 고난, 뭐 힘든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ven through the times of strife. 심지어 힘든 시기에도요. 난 인생에서 참 운이 좋았어요. If you look into my heart, 당신이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you will find all the love from you is still inside. 당신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여전히 is still inside.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ere I'd be.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If you didn't believe in me. 자,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If you didn't believe in me.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죠. Somehow you could always see. 어떻게든 당신은 you could always see. 알 수 있었겠죠. 여기서의 see는 보다. 이것보다는 알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Just what I was meant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든 당신은 알 수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지를 알아냈겠죠. 라는 말이에요. I don't know why some people just don't get the love they need. 나는 왜 어떤 사람들은 just don't get the love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사랑을 얻지 못하는지를, 받지 못하는지를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라는 가사도 들렸습니다. 좀 해맑게 느껴지는 가사이기도 하네요. Well, nothing is guaranteed. 뭐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는다 라는 가사가 이 부분이죠. Nothing is guaranteed. Nothing is guaranteed. 네,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But love is a mighty seed. 하지만 사랑은 love

펴주죠. They care for me. 이 문장 기억하고 계시죠? They always look out for me. 이렇게도 대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그들은 나를 챙기죠. They always look out for me.

0: 종류모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351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대구에서 서울 여행 다녀왔어요. 더워서 땀을 엄청 많이 흘렸네요. 서울 여행 갔던 목적은 바로 이분들의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레드벨벳 코스믹. 아, 레드벨벳의 팬 콘서트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우리 2351님께서 행차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레드벨벳이 컴백을 했더라고요. 아우, 상큼한 레드벨벳 공연은 잘 즐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곡 들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좋았던 기억들 다시 떠올려보세요. 레드벨벳 코스믹.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126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햄디, 첫 인사 올립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시네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시고요. 동방신기의 주문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1267님, 밝은 에너지 마음껏 받아가시고요. 신청곡도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동방신기 주문 함께 듣고 오시죠.

모닝 웨이크업 댄스 서혜영님. 엄마 아빠가 왜 옛날 노래들만 들으시는지 알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라떼 노래만 듣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비스트의 쇽 들려주세요. 비스트의 노래가 벌써 라떼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제 세대 노래란 말이에요. 옛날 노래가 진짜 다시 들어도 너무 좋죠, 세영님. 라떼라고 믿고 싶지 않은 비스트의 쇽 함께 듣고 오시죠.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라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도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0762님께서는요, 해남 땅끝마을 최남단에서 바다를 향해 산길을 걷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이 힐링하기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곳이 해남 땅끝마을이군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와, 진짜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바다도 보이고, 이런 곳이 사실 국내에 많지는 않은데 우리 0762님 덕분에 제가 또 화면 너머로나마 구경을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걸으시고, 또 이쯤 되면은 올라가면은 그렇게까지 더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0762님. 5521님. 회사에 두고 온 남편 차 가지러 3킬로 뛰어서 갑니다. 덥네요. 그래도 바다 보면서 아침 힐링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니.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 여러분들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운동 인증 사연들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사진들까지 보내주셔서 마치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바다를 보시면서, 근데 또 남편 차를 가지러 3km를 뛰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3km, 아, 짧지 않은 거리지만 얼른 얼른 서둘러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내 생각만 하지 말자.
1: 아,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바쁘네. 아, 피곤해. 아.
2: 안녕하십니까? 상하팀 젠지 사원입니다. 아, 저...

0: 잘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생긴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막 이기적으로 내 거를 챙기는 거 있잖아요.
1: 아.
0: 같은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내가 했다라고 꼭 티를 내야 되는.
1: 네.
0: 그것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한테 해서 막 아 이거 막 제가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아.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네.
0: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1: 그거는 좀 쉽지 않죠.
0: 근데 또 그런 네. 사람들이 야무지게

0: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길과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 받았단 말이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6: 마리오 아울렛.

주신 우리 씩씩이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픕니다. 갈증이나 몇 살스티 더 높은 곳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FM대행진 여정에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의 코스피 지수, 오늘의 주식시장, 오늘의 빵맛, 커피맛, 우유맛, 오늘 여러분의 기분, 텐션 모두 우상향하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거기에다가 오늘 또 목요일 오늘의 첫 곡 콜리티드 Red Red 들으면서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Let's go!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정현우님의 오늘의 주제곡 코르티스의 Red Red로 시작을 했고요. 정현우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이제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끼리 그 약속을 했어요.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청취율이 올랐으면 빨간 옷, 내렸으면 파란 옷 입어서 혹시 파란 옷 입고 오면 좀 그 우리 서로 위로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고, 폭발적인 상승을 했으면 제가 이제 비키니라든지 상타를 하고 오기로 하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폭발적으로 내려갔으면 하이타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그런 우려하던 상황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오늘 출근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프로그램 자체 역대 최고 청취율, 그리고 전체 라디오 탑 100 중 5위라는 성적. 제 그 수치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몇 분 그 전화

아쉬움은 남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올라갈 곳이 더 많다라는 네, 그런 또 어떤 희망까지 남기면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간 지표로는 저는 뭐 지금 거의 1등이에요. 전체 1등이에요. 왜냐면 돌아다니면 요즘은 라디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0: 또 더 마음을 써주시고 걱정까지 해주셨던 우리 식식이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맨입으로만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상향 기운을 담은 오늘 빨간색 수박 주스, 네, 빨간색 수박 주스 50잔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빨간 주스 보내주세요. 신청 받겠습니다. 축하나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좋은 기운을 받고 싶은 사연들도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50분 추첨해서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을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우리 진주 씨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청취율 최고다 최고 날아올라 하셨고요. 이내 씨도 더 올라갈 곳이 있는 거가 너무 신난다. 우리 그때까지 같이 해요 식대 하셨고요. 우리 가연 씨도 저 오늘 꿈속에서 파란 옷 입고 진행하시는 거 봤는데 역시 꿈은 반대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그 우리 식식이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네 앞으로도 또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하늘 씨와 함께 네, 오늘 날씨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씨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9.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2주 넘게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대전이 27.6도, 양산 27.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전남 광양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한낮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고양, 하남, 평택 39도, 춘천과 전남, 광양은 38도, 대전과 밀양 37도, 대구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32도, 울진 30도 등 35도를 밑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 등 오늘과 내일은 극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36도로 다소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0: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 R2로 시작하는 또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식식이님께서 내일처럼 좋다. 정말 축하 하셨는데 저는 이 문자 자체가 좀 서운하네요. 내일처럼? 처럼? 우리의 일 아니었어요? 내일처럼? 아 고맙습니다.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FM대행진을 여는 오프닝이 됩니다. 저와 수다 떨고 싶은 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떼창곡이라는 설명이 딱인 곡이죠. 헤어진 연인을 향한 그리움을 붉게 만드는 붉게 물드는 이것에 비유

오늘도 권은중 작가님 일주어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3253님이 아직 들뜨지 마시고 꺼드럭거리지 마세요. 겸손하시고 수박주스 부탁

0: 0496님, 상의 타리아는 최상위권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축하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진짜 지금 다이어트하고 몸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진짜 이번 가을에는 한번 상의 타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 Let's go.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씩씩 아마큐어스. 오늘 문제 푸실 씩씩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24님, 빅뱅보다는 역시 문세영님이죠. 가지야 하셨는데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이문세 씨의 빅팬이신가 봐요.
1: 그 솔직히 빅뱅 노래는 잘 많이 못 들어봤어요.
0: 아, 근데 이문세 씨의 제가 힌트 드린 바로 그 노래는 좀 즐겨 들으셨군요.
1: 예, 자주 들어요.
0: 어, 그렇군요.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세요?
1: 역시 그 붉은 땡땡.
0: 아,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0: 오케이, 그러면
1: 다른
0: 좀...
1: 노래들보다 그 빠른 노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외에는 거의 그냥 발라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 드라이브 하면서는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0: 그렇고, 신나게 듣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직접 불러주실 거잖아요.
1: 네.
0: 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신나게 부탁드릴게요.
1: 예.
0: 가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1, 2, 3, 4, 6, 6, 6, 6, 6, 6.

0: 시작! 1, 2, 3, 4!
1: 난 너를 사랑하네. 후! 그, 이 세상은 너뿐이야. 후후! 소리쳐 부르지만 더 대답 없는 놀만 불게 타는데.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바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태양의 위치와 건물 그림자를 분석해서 시원한 길을 찾아주는 지도에 땡땡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그늘, 2번 나만을, 3번 청취율 잘 나와서 기분 좋은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인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현아의 버블 파... 이게 뭐 지금 청취율 오르는 뭐 거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그런 의미 아니죠. 제 의미 부여 다 해요. 예. 버블 팝. 네, 듣는 동안 퀴즈 정답 오답 받아보겠습니다.

마무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강력하네요. 버블팝 현아의 노래 듣고 왔고요. 같이 퀴즈 풀어봤습니다.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늘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걸어다니는 분들 조금 시원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늘길을 알려주는 앱이 나왔다는 소식 같이 전해드렸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지금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는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다. 곧 아마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늘이 정답이었고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컨디션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정성민 씨가 나 한때는 토니 마늘 하셨는데 늘이 쉽지 않은데 오답이 많이 오고 있어요. 선물 드립니다. 자, 좋더라고요. 남하나 씨, 남하나 씨 오늘 컨디션 좋더라고요. 스위스로우의 노래로 녹여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좋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마늘. 마늘이 좋다. 하나 씨 선물 드립니다. 빠삐용님도 슬픈 문자요. 나이 들수록 우리 남편의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 하늘하늘. 좋아요. 선물 드립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도 우리 남편 머리카락은 하늘하늘.

0: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프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4: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3: 현재 시간 7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손지은 씨가
5: 소금이 어디더라, 면을.
3: 아, 면을로 해주. 요즘 또 모르시. 요즘 시어머니들 안 그래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소금 위치 더 잘 알고 계세요. 손지은 씨 선물 드립니다. 자, 박상그레님, 남이 사주는 소고기 입에서 야들야늘. 좀 전형적으로 좀 욕심 부리셨죠? 상그레 씨, 다 퀴즈 고스톱 끝나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정식이랑 옴뇸뇸, 우리 수다 떠는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션, 우리가 사랑했던 전설의 외화 시리즈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억 소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재밌게 봤던 외화가 있으신지, 어떤 외국 드라마를 좋아하셨었는지.

0: 예? 저희
1: 왜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LA
0: 덥긴 해요. 예. LA도 덥고 여기 근데 더 더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열돔 찜통.
1: 찬호박 형님 고맙습니다. 공을 던져봤어. 고맙습니다.
0: 가셨나요?
1: 아 가셨어요.
2: 아유, 말씀하는 걸 좋아해. 내 순서가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또 지금 조사했습니다.
1: 항상 미션이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2: 그러게 말이야. 아유, 찜통더위에도 왕과사 알고 있는 남자 어멍더 유해진입니다. 가신 것만 찍어 지나가.
1: 가셨어요, 가셨어요.
2: 해도 되죠?
1: 네.
2: 내일이 입추예요. 근데 이게 날씨가 이게 말이 되나 싶다. 이거 참나. 이거 절기를 바꿔야 돼 이제.
1: 이 날씨에 입추라고요?
2: 입추.
1: 못 생겨지는 날 그. 어? 입추예요? 못생겨지는 날이래.
2: 그게
1: 가을 추는 아닌 것 같은데.
2: 근데 그 말이 되네. 너무 뜨거우니까는 찡그려져 갖고.
1: 지금 완전 못생겨지는 날인데. 아 혜진 형님, 그러니까 내일 입춘데도 너무 더워요.
2: 맞아.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죠.

0: 도 나누고
1: 담소.
0: 그러면 드라마 보고.
1: 드라마 보고.
0: 어머, 드라마는 나중에.
1: 어, 두 분이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부분이 아까 몸을 많이 써라. 이제 다카이치 총님, GH 누님께서 이제 또 친구들과 그렇죠. 이렇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0: 공부는 뭐 잘하는 애가 잘하겠죠, 뭐.
1: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 아, 좋네요. 저도 신나게 트위스트 한 판 쳐야겠어요.
1: 좋습니다. 아,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우리가 사랑했던 전설의 외화 시리즈가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옥수수 맛 과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들, 그 다음에 더 오렌지 카운트 DOC, 그 다음에 이제 가십걸로 가요. 그게 가십걸은 이제 뉴욕이지만 뉴욕에서도 또 이제 또 가난한 친구가 부사도 어퍼 웨스트 이스트 사이드로 가가지고 벌어지는 일들. 아, 선물 드립니다. 베버리 힐사이드.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8754님 프렌즈요. 파고다 영어학원 다니면서 친구들과 스터디하며 프렌즈 대본 외우고 열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파고다 영어학원을 뭐 비롯해서 많은 영어학원에서 이제 프렌즈의 주연들로 이름을 이렇게 많이 레이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그 영어 이름 레이첼하는 친구들이랑 페이비는 좀 이렇게 좀 특이하다 보니까 많이 안 썼는데 레이첼이랑 모니카는 정말 많이 썼었었죠. 예. 아, 프렌즈 캐릭터가 하나하나 진짜 그 뭐 빠지는 캐릭터가 없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 아, 프렌즈 저도 좋아했습니다. 아, 3662님 미국 드라마 디 오피스요. 어느 사무실에나 있을 법한 캐릭터들 배꼽 빠지고요. 특히 짐과 팸의 러브라인에 저도 사내 연애를 꿈꾸곤 했었습니다. 라고. 아, 오피스 너무 좋아했었고 이게 스티븐 카렐이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사실 드와이트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죠. 캐릭터 중에서는 아 디 오피스는 이게 무한상사의 사실은 그

함께 부산 소리 질러. 부산에 계신 분들 샵891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짠아. 울산 에서 포항, 광주, 전주 2층 있어요. 2층 연신 내 소리 질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축하 축하 축하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황희경님이 그러셨습니다. 축하받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축하받을 일 만들면 됩니다. 희경씨 그 라디오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연 함께 소화한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대단한 것까지 모두 정식이가 축하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이뤄낸 대단한 성과를 축하해 주시려고 2613님께서 쿨FM을 20년 청취하신 청취자시래요. 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KBS 쿨FM의 오랜 쌍두마차 이현우 이금희를 이끄는 아 뭐지 했네. 아 KBS 쿨FM의 오랜 쌍두마차 이현우 이금희를 이끄는 마부 조정식의 5위 입성을 축하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달립니다. 이랴 이랴 하셨는데요. 이 청취율 상승 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도 현우 형님, 금희 누님 제가 뒤에 모시고 마부처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또 말의 해 아니겠습니까? 축하 축하 축하! 7667님, 진급 발표까지 딱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미리 축하를 해드려버릴게요. 진급 됐다! 됐다! 미리 축하 축하 축하! 자, 1901님 축하 축하 축하 드리면서 3부로 오겠습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로 고리 쪽으로 하월곡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 성수분기점 4차로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0: 예.
1: 그 희천이는 바보다, 사실은 내가 숨은 강자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네, 아 희천이 대신해서 지금 출전했고, 희천 씨는 그때 이렇게 좀 탈락을 하고 친구들에게 좀 타박을 받았습니까?
0: 아 근데 타박을 할 수가 없는 게
1: 네.
0: 저희 넷다 답을 몰랐어가지고 자, 우리 넷을 서로 서로 타박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두 번째 도전이고요. 자, 아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고.

0: 걔네는 너, 초등학생 아닌가요?
1: 아니, 영삼이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죠.
0: 아, 그래요?
1: 네.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떤 그 넷이 사이도 좋고 이렇게 넷이서만 아. 친한 게 좋습니다. 우리 끈이님. 끈이님.
0: 네.
1: 그 희천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어떤 역할이었었나요?
0: 아, 희천이가 네. 좀 행동력이 좋아서 오. 그래서 이거 신청한 것도 우리끼리 이제 한번 해볼까 생각만 했는데 희천이가 이제 신청을 한 거더라고요. 아,
1: 좀 약간 추진력 있고 뭐 맞습니다, 하자고 약간 맞습니다. 앞장서는 친구구나.
0: 네네.
1: 그럼 우리 현근 씨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세요?
0: 현근 씨는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배기.
1: 아, 진짜. 어, 단어.

0: 아, 그 라디오를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현근 씨는 네. 뭐 혹시 그 개인기 있나요?
0: 아, 사실 제가 개인기는 없고.
1: 네.
0: 지난번처럼 저희 친구들의 응원 멘트 정도 준비했거든요.
1: 아, 그래. 어, 그럼 들어봐야죠. 네. 우리 친구들. 032 친구들의 응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그 하면 될까요?
1: 네, 네.
0: 둘, 셋.
2: 근희 화이팅. 오늘은 마지막 보자.
1: 지금 그 자동차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거 맞죠?
0: 아, 근데 이게 위험해가지고 차를 멈춰놨습니다. 이렇게는 아, 운전할 수가 없어서.
1: 그 평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 맞죠? 이렇게 그 응원만 들으면 그 술 달린 부족 옷 입고 그냥 같이 뛰어다닐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아,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 명예의 전당까지 도전하는 거죠?
0: 아, 도전해보겠습니다.
1: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무등산은 수박으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이님 이따 뵐게요. 친구들, 자, 그 환호 쏴주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끈이님과 우리 저 희천 씨 친구들 너무 좋아. 네, 이따 뵙겠습니다.
0: 네.
1: 네, 끈이님이셨고요. 그 원주에 사는 사이좋은 그 네 분이에요. 같이 다 이제 공무원이시고 회사 같이 다니고 그리고 같이 놀고. 예. 자, 도전자 6732님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퀴즈 할 수 있어요. 뽑아주세요. 11개월 아기 키우는 아빠입니다 해주셨는데. 자,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뺐어가지고 네. 의대에서 잠깐 내려놨어요.
1: 아유 목소리가 지치신 게 많네. 네.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0: 도윤이로 할게요.
1: 도윤이가 아기 이름인가요?
0: 네네.
1: 도윤이로. 목적지는 어딥니까?
0: 목적지는 파주시요.
1: 파주로 갑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 전쟁하면서 파주 불렀는데 들으셨어요?
0: 아니요. 그때 아기 밤 먹이느라 정신없어가지고.
1: 도윤 씨 우는 거 아니죠 들... 지금?
0: 네, 아니
1: 울다 받으신 거 아니죠? 아기 키우는 게 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이게 요즘에 이제 제일 힘든 게 애기 이제 좀 커가면서 이제 잡고 막 일어서려고 하고
1: 네.
0: 그리고 막 이제 기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거 잡으러 다니는 게 너무 정신없고 힘들더라고요.
1: 이제 스스로 움직이니까 이제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걸
0: 네네네.
1: 계속 이제 시선을 안 떼야 되고 챙겨야 되는 게 힘드시구나.
0: 네.
1: 이젠 체력전이에요. 근데 그래도 또 92년생이면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죠?
0: 네네. 생소한 게 맞을까요?
1: 아니 근데 생생해도 나이는 생생한데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보다 더

0: 있어요. 우리 끈이님도 그 아기 낳고 뭐 그런 꿈이 있습니까?
1: 아, 꿈은 있죠.
0: 어, 꿈은
1: 꿈이죠, 꿈.
0: 아. 아, 우리 야, 이것도 좀 우리 끈이님 그 여자친구도 또 생기고 그럴 때까지 한번 그 저희가 응원 많이 할게요, 끈이님.
1: 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 꿈으로 갖고 있는 그 라디오 최초 소개팅 프로.

0: 야구를 좋아하시는 아니 야구를 네네. 좋아하시는데 그 무등산을 틀리셨어.
1: 아, 전 두산 팬입니다.
0: 아, 두산 팬이셔가지고 네. 어, 남산밖에 모르시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9번 진출에 9번 모두 우승한 현 기아 타이거스의 전신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우리 끈이님이 해태 맞춰주셨습니다. 끈이님은 원래 그 해태 팬이세요? 기아 팬?
1: 저요?
0: 네. 아, 두산 팬이라고 좀 하셨죠. 예, 예. 친구들도 예. 다 두산 팬이에요?
1: 아니요. 여기 야구 모르는 것 같습니다.
0: 아, 어우, 근데 오늘 퀴즈를 4명 중에서 잘 도전했네요. 예, 잘해주셨고요. 우리 도윤님.

0: 정치자 퀴어스. KBO 리그에는 잠실 더비, 달빛 시리즈, 낙동강 더비, 엘로드라치코 등 경기의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라이벌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3년 프로야구 출범 원년부터 지금까지 구단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온 두 팀의 매치라고 해서 클래식 시리즈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와 이 팀의 대결인데요. 대구광역시의 연고지를 두고 있는 두 팀입니다. 대구광역시와 부산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두 팀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푸른 왕조를 누렸던 KBO의 대표 명문 구단 이 팀은 어딜까요? 네, 롯데자이언츠와 이 팀인데 이 팀은 연고지가 대구입니다. 네, 문제를 내드리면서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이 팀. 네.
1: 이승엽 선수가 있었던 팀입니다.
0: 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삼성 라이온즈, 2번 바나나 미니언즈, 3번

현재 시간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조정식의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315님 오답으로 정답 오징어 앤 마요네즈. 죄송합니다. 네, 김희수 씨 나는 여전히 소머즈. 오케이, 선물 드립니다. 반복으로 가셨어요. 덥냐 나도 덥다님. 참.

0: 그래서 기승 중인 가운데 피해 상황도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2,400여 명이 발생했고요. 폭염으로 숨진 사람도 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도 관중석에서 온열 질환자가 나오는 등 폭염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어제 오늘 전 경기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언제까지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거냐? 뭐 네. 심지어 막 냉장고에 얼음도 안 얼고 그렇죠. 어마어마하던데 이게 네.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0: 정확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명확한 분석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폭염을 식혀줄 거로 기대됐던 태풍 돌핀이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 광복절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기상 상황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나라를 향해 돌핀이 북상하는 가능성도 지금 아예 영에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로 오면 폭염은 한풀 꺾일 수 있겠지만 또 폭우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진짜로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원래 찬물로 딱 다 제끼고 네. 샤워를 하면 네. 막 호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딱 좋아요. 그쵸. 요즘에 요즘 네. 그렇지 않아요?
0: 그렇죠. 엄청 더우니까
1: 제일 차가운 물로 해도 냉수로 해도 네. 괜찮더라고 요즘에는.
0: 그렇죠.
1: 네. 아무튼 그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다. 오늘 특히 덥다고 하니까요. 네. 수분 보충 잘하시고 네. 그 야외 활동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0: 그렇죠.
1: 그리고 밖에서 계실 때는 꼭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시면서
0: 그렇죠.
1: 온열 질환 생기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 소식인데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면 자동차도 굴리고 비행기도 날개할 수 있다는 뉴스네요.
0: 네, 이게 제가 이걸로 일본 출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제가 매직 트라이앵글을 좀 추천해 줬거든요. 직장에서 힘든 일은 친구에게, 친구로부터 힘든 일은 가족에게, 가족으로부터 힘든 일은 직장에. 매직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가끔 그 화살표를 바꾸면은 그 누구도 지치지 않습니다.
4: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5: 네, 우리 양승준 씨께서 라디오 전체 5등 축하축하축. 네, 보내주셨고. 이성민 씨. 권 작가님, 우리 애들 방학이라 도시락 싸두고 매일 출근하는 워킹맘인데요. 이제 돌려막기도 이제 메뉴가 바닥나고, 작가님이 신선한 도시락 메뉴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권 작가님 아마 도시락 별로 안 싸보셨을 텐데. 자, 잠시 후에 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퀴즈 고스톱 오답 끝났어요. 네, 안선영 씨 오늘 내 얼굴 지지 보내셨는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자, 4부로 오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8: 경리나라.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해.

0: 가져왔어요. 왜 카레가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 좋냐면 카레는 이 열대지방 음식이라서 향신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에 기운도 내주고 입맛도 돋구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좋은 점은 몸에 좋은 채소나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핵심은 조리가 간편합니다.
1: 조리가 간편합니다.
0: 한마디로 해서 일석삼조죠. 뭐 돌을 던졌는데 물고기랑 새랑 뭐 멧돼지까지 삼는 그런 수준이죠.
2: 카레 얘기하는데 돌 던졌는데 물고기랑 새랑.
1: 역시 원주민 나오시죠. 돌을 던졌는데 물고기랑 새랑 멧돼지까지 육해공을 잡는 느낌. 네. 자, 오늘 음식 카레입니다. 카레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과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8910.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 일주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카레를 많이 안 해주셨었나 보다.
2: 맞아요,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카레 하면 저 기술가정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과목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만들어본 게 카레였던 것 같아요.
1: 아,
2: 그만큼 좀 만들기 시간에. 쉬워서 맞아요, 중학교 때.
1: 저도 카레를 처음 만들고 되게 배신감이 들었었어요.
0: 왜요?
1: 엄청난 요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레가
2: 맛은
1: 아니, 딱 봐도 어렵게 생겼잖아요.
2: 맞아요,
1: 카레가.
2: 맞아요. 근데 색깔도 그렇고.
1: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면서.
0: 근데 사실 카레를 그 자기가 이제 마살라라고 해서 그 향신료를 조합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분말로 나오니까 되게 쉽게 만드는
1: 아니 우리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0: 엄마한테?
1: 엄마도 분말로 만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와, 난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맞아, 생각보다 맞아. 맛이 너무 쉽게 나고.
0: 전 일본에 가서 카레를 먹어보고 약간 좀
1: 충격을 받았어요.
0: 그렇죠. 놀란 게 있었는데.
2: 달라요?
0: 아, 왜냐면 우리나라 카레는 강황이 많거든요.
1: 우리나라 카레는 노란색.
0: 노랗잖아.
2: 아~
1: 일본 카레는 갈색.
0: 그렇죠. 일본은 근데 카레가 엄청 풍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카레의 단점이 있는데 약간 들쩍지근해요. 달고
1: 맞아.
0: 좀 뭐라고 해야지 걸쭉하다.
2: 아, 아~ 좀 매콤한 맛.
0: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먹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2: 아~
0: 저는 카레를 그 어쨌든 대학 이후부터 좀 많이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때는 일본 카레랑 한국 카레를 섞어서 먹었어요.
2: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카레가 훨씬 더 유명하네요.
0: 일본 카레 맛있습니다.
1: 일본이 맛있죠.
2: 근데 일본은 왜 카레가 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0: 이게
2: 유명해졌어요.
0: 약간 좀 그 아픈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카레를 배운 건 영국군한테 배웠어요. 영국이 이제
1: 인도에
0: 그렇죠. 인도에서 이제 카레를 만들었는데 이 카레가 너무 요리가 간편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사람들이 입이 짧은 애들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카레를 이제 군대 음식으로 만든 거죠.
2: 아, 근데 담배 막 비벼만 되니까.
0: 근데 이 영국 해군이 뭘 해줬냐면 일본에 전함하고 대포 기술을 줘요.
1: 네.
0: 왜냐하면 러일 전쟁을 했잖아요.
1: 그래서
0: 이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니까 일본에 이제 그걸 준 거죠.
2: 아, 군대 보급품으로
0: 그렇죠.
2: 시작했구나.
0: 근데 대포뿐만 아니라 그때 준 게 이제 카레를 줘서
1: 카레도 같이 간 거예요.
0: 일본 아. 그 해군이 카레를 이제 해군의 음식으로 만든 거죠.
1: 영국 사람들이 카레를 밥이랑 먹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럼 처음 밥이랑 먹기 시작했겠네요.
0: 인도에서 먹었죠. 인도가
2: 아.
0: 이제 안남미가 있으니까 인도가 쌀을 많이 생산했어요.
1: 근데 영국은 밥이랑 안 먹었을 거예요.
0: 영국은 밥이랑 안 먹죠.
1: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밥을 전수해 주진 않았을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
1: 네.
0: 인도 카레가 영국으로

0: 그런 맛이 그런 의미가 있어.
1: 너무 너무 맛있죠. 아 그래서 아 갑자기 이게 너무 그립네.
2: 어 근데 그런 카레를 안 먹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오라마에 말한 거.
1: 엄마가 카레 해주셨었어요?
2: 어 엄마가 해줬을 때도 그 고향 카레가 한창 유행이던 시절에
1: 아, 일본식으로 해주셨었어요.
2: 맞아요. 아, 그런 93년생들은 또
0: 그래서 섞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1: 엄마가 뭐 넣어주셨어요 카레 안에?
2: 아 양파를 좀 많이 넣으셨던 것 같아요.
1: 양파 많이 넣어주셨.
2: 그래서 좀 달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 고기를 안 넣어주셨어요?
2: 아 고기 많이 넣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1: 감자 들어갔어요.
2: 아 감자 들어가야죠. 고기, 감자, 양파, 당근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아 카레 들은 당근은 먹어요?
2: 아니 안 먹어요. 전 그래서 제가
1: 그래서 카레를 안 좋아해요.
2: 맞아요. 당근이 너무 아니, 저는 생당근을 좋아하거든요 작가님. 어. 근데 그 카레에 있는 물렁물렁한 당근이 어. 왜 굳이 물렁물렁하게
1: 아이의 그 카레 인생을 바꾸는 게 당근을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줬느냐거든요.
2: 아,
1: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2: 아, 꽤 커요. 감자랑 같은 크기였어요.
1: 와, 원래 재료는 같은 크기로 자르는
2: 아,
1: 건데.
2: 그래요?
1: 시계 알보다 커요 작아요?
2: 아, 딱 그 정도?
1: 이 정도? 아, 어.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좀 거부감 가질 수
2: 있어. 아, 맞아. 좀, 그렇죠. 그리고 너무 주황색이야.
1: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2: 아, 그래?
1: 당근이 주황색.
0: 아니, 근데 색깔이 좋아. 좋잖아요, 색깔이.
2: 아, 싫어요.
0: 어, 진짜?
2: 어, 그거 막 갈색에 그 당근만 이렇게 떠있는 게.
1: 지금도 당근을 안 먹어요?
2: 아, 카레, 저는 혼자 카레 만들면 당근은 안 넣어요. 어.
0: 당근 앞에도 안 먹어요?
2: 아, 그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아, 그게 생 느낌은 좋은데 물렁물렁해지는 게 싫어.
1: 아, 당근 저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카레를 만드는데 또 당근을 안 넣으면 색깔이 안 나오니까.
2: 어 진짜요? 그 색

0: 그러니까 사실 카레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좋은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런 요리가.
1: 그러면 자, 밸런스 게임. 사흘을 매 끼니 먹어야 되면 돈가스다 카레다. 우리 작가님한테만 여쭙겠습니다.
2: 왜요?
1: 둘, 셋.
0: 카레죠.
1: 카레.
2: 진짜?
1: 작가님은 카레, 일주는 돈가스.
0: 왜냐면 돈가스는 매일 먹으면 좀 느끼한데 카레는 매일 먹어도 사실 느끼하지 않거든요.
1: 진짜요?

0: 그래서 이제 고기보다는 새우가 맛있으니까.
1: 아, 새우를 넣고 하세요?
0: 아, 새우 이제 육수를 따로 내놔서 이제 새우를 넣고 하는 거죠.
2: 우와, 우와. 그러면은 작가님은 새우랑 뭐 들어가세요? 작가님 카레는?
0: 새우를 많이 넣고요. 그리고 주로 그 뭐 고수라든지 어? 그 태국에 있는 라임즙이라든지 이런 걸 넣죠.
2: 아, 완전 이국적으로 해서 드시네요.
0: 태국 카레를 많이 먹어요.
2: 아, 태국 카레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럼 정식 오빠는 살짝 한국식 카레 좋아하시고.
1: 나는 좀 이쪽 집에서는.
2: 나도 근데 이 집에 안 놀러 가야겠다. 부모님이 고수 넣어주고
1: 고수 넣어주는 그 아빠 있는 집은 좀 약간 꺼리게 된다.
2: 어,

0: 아, 진짜요?
1: 네. 그리고 강황에 대해서 쓴 조선말 의학서가 있는데요. 방약 합편이라는 책을 보면 강황은 능히 어혈을 풀고 종기를 없애며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낸다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여기서 어혈을 푼다라는 대목에서 깨질 팥자, 그러니까 어혈을 깨버린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효가 좋다는 거죠.
2: 그렇군요.
0: 아예 파괴해버린다.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이구나.
1: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강황 카레를 먹으면 위산, 뭐 위가 경련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0: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야구 팬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뭐 흔히 야구를 비 때문에 멈추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제는 폭염이 경기를 멈추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KBO가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어제와 오늘 예정됐던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했거든요. 야, 이 정도로 날씨가 심각하긴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뜨거워졌을 땐 잠시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죠. 에어컨 바람 아래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시간, 숨 한번 고르는 여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 운동, 약속, 그리고 마음속 걱정까지 다 내려놓고요. 무사히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주말권인 목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